오페라의 거장 조아키노 로시니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먹고 사랑하고 노래하고 소화하는 것, 이것이 진정 인생이라 부르는 사막의 희극 오페라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삶이란 먹고 사랑하고 또 노래하는 일의 반복이죠. 물론 살다 보면 힘든 일, 속상한 일, 슬픈 일도 사이사이 닥쳐오지만 노래가 있어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고 뜨겁게 사랑하고 힘차게 노래도 하면서 로시니처럼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9월 12일 토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조아키노 로시니 세비야 이발사 가운데 나느냐 만능일꾼 듣겠습니다. 바르톤 헤르만 프라이의 음성,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조아키노 로시니 세비야의 발사 가운데 나느냐 만능일꾼이었습니다.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의 음성,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사랑하고 먹고 기도하라라는 책, 영화 생각나네요. 로시니가 먹고 사랑하고 노래하고 소화하는 것, 이것이 진정 인생이다. 아, 인생이라 부르는 사막의 희극 오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어떠세요? 사랑하고 먹고 노래하고 소화시키기에 딱 좋은 그날이십니까? 로시니의 세비야 이발사 가운데 한 곡 더, 방금 들린 그 목소리 듣겠습니다. 우나 보체 포코파, 소프라노 테레사 베르간자의 음성,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예요.

소프라노 테레사 베르간자의 음성으로 로세니 세비아의 이발사 중에서 방금 들린 그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가정음악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세요. 콩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무료입니다. 사연 신청곡이 당일 방송은 어렵지만 가급적 빠른 주말에 선곡하니까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말에 4804 쓰는 분, 용인에 사는 문선미님이 사연을 주셨죠. 제일 사랑하는 여동생이 20년째 호치민에 살고 계시대요. 근데 그 동생분이 가정음악 팬이시라고 가끔 동생 사연 읽어줘서 참 기뻐하더라고요. 전 문선애님이 호치민 사는 동생이시군요. 여동생과 함께 공연 보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바그너의 지크프리트 목가 청하셨습니다. 멀리 사는 여동생에게 큰 선물이 될 거라고. 아, 6일이 생일이셨는데 생일 잘 보내셨나요? 가정음악 팬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오늘도 함께하고 계실 거라 믿으면서 준비했습니다. 바그너의 지크프리트 목가. 이 곡은 바그너가 아내 코지마의 생일 또 아들인 지크프리트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작곡한 17여분의 아주 평화로운 관현악곡인데요. 선혜님의 생일 그리고 선혜님과 선미님의 사랑을 기원하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바그너 지크프리트 목가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바그너의 지그프리트 목가,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그프리트 목가의 분위기와 아주 비슷한 사연이 왔는데요. 1279 쓰는 분입니다. 어느 날 선물처럼 알게 된 100.7에 고정한 청취자입니다. 100.7, 아... 107.7 아닐까요? 전주 전북 지역 주파수인 것 같은데 한 시간씩 구불구불 제를 넘고 넘어 출근합니다. 오늘은 아침 퇴근입니다. 파랑의 흰물감을 많이 풀어놓은 것 같은 하늘, 도로까지 길게 뻗은 칡넝쿨, 가끔 고라니와 눈을 마주하기도 하는 길을 오가며 듣는 클래식은 평온한 산골 풍경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더 힘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와, 이런 풍경에서 무엇을 들은들 다 뭐 작품이 될 것 같은데 그 풍경을 저희에게 또 이렇게 풀어놓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불구불 제를 넘어 출근하신다고요? 그 출근길에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번에는 1279 쓰는 분을 위해서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목가입니다. 빌라넬은 원래 르네상스 시대의 소박한 목가풍 노래나 시를 부르는데요. 파울 듀카의 빌라넬 목가, 알렉 프랭크 겜밀의 혼, 알라스데어 비트손의 피아노입니다.

프렌치 호니의 아주 시원한 바람 같은 이 목가풍의 분위기에 더 여운을 짙게 남기는 것 같습니다. 파울 디카의 빌라넬 목가, 알렉 프랭크 갬밀의 혼, 알라스테어 비트손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어요.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간단히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달력 속의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주 전반부예요. 9월 7일부터 9일까지 있었던 일들 알아보죠.

1961년 9월 7일 프랑스의 피아니스트죠. 장이브 티보데가 태어났습니다. 5살에 리옹 음악원에 들어갔고요. 12살 때 파리 음악원에 입학하면서 일찌감치 신동으로 주목받았던 장이브 티보데. 빨간 양말을 비롯해 독창적인 패션 감각을 지닌 피아니스트로도 유명하죠. 드뷔시, 라벨, 에릭 사티 이런 프랑스 음악을 섬세하게 해석하면서 50여 장 이상의 앨범을 발매하며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49년 9월 8일 독일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85세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1864년에 태어난 그는 거대하고 웅장한 관현악 사운드를 바탕으로 극적인 교향시와 오페라 등을 작곡했고요.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가곡집 4개의 마지막 노래를 유언처럼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57년 9월 9일 피아니스트이자 음악 교육가로 유명한 피에르 로랑 에마르가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났습니다. 메시앙의 아내이자 피아니스트인 이본 로리오에게 음악을 배웠고 메시앙과 피에르 블레스의 작품을 비롯한 현대 음악을 분석하면서 작곡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표현하는 음악을 선보여 온 그는 특히 주에르지 리게티 작품에 있어서 탁월한 해석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장이브 티보데의 피아노 연주로 에릭 사티, 슈트부, 그대를 원해요 듣겠습니다. 그리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4개의 마지막 노래 중에서 네 번째 곡 저녁 노을의 임 아벤트로트, 소프라노 황수미의 음성, 헬무트 도이치의 피아노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네 개의 마지막 노래 중에서 네 번째 곡 저녁 노래 임 아벤트로트 소프라노 황수미 헬무트 도이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요세프 온 아이엔도르프의 시를 노래한 곡인데요. 인생의 여정을 마치는 노부부가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죽음일까 나지막히 묻는 그런 곡이라고 하죠. 앞서 들으신 곡 에릭 사티 슈투부 그대를 원해요. 장이 부티브대 에릭 사티 피아노곡 전곡 녹음 음반 가운데 피아노 솔로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리게티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피아니스트이자 음악 교육가로 유명한 피에르 로랑 에마르의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작곡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표현하는 음악을 선보연 그가 리게티 작품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해석력을 보이는 그가 어떤 연주를 들려줄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게티 피아노 연습곡 제1권 중에서 6번입니다. 바르샤바의 가을 2001년 12월 카네기홀 실황 음반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제르지 리게티 피아노 연습곡 제1권 가운데 6번 바르샤바의 가을, 2001년 12월 카네기 홀 실황 음반 가운데 들으셨습니다. 정말 쏟아지는 바람, 아, 느끼게 하는 피에르 로랑 에마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달력 속의 클래식은 장이 부티보데 그리고 리게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태어나고 또 세상을 떠난 그날들을 기억하면서 함께했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팝 클래식 2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독일의 실내악기 앙상블 라우텐 컴파니가 노래하는 Thank you for the music을 준비했어요. 라우텐은 독일어인데 바로 류트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실내악기 앙상블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라우텐 콤파니가 프랑스 바로크 시대 작곡가인 장 필립 라모와 스웨덴의 팝그룹 아바의 음악을 재해석한 음반을 2024년에 냈는데 제목이 Dancing Queen, Ramo meets ABBA, 그러니까 라모가 아바를 만났다 입니다. 음반을 보면 이렇게 라모, 아바, 라모, 아바 이렇게 교차 편집해서 음악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 Thank you for the music 골랐습니다. 색소폰의 아시아 파테예바 그리고 라우텐 콤파니가 함께하고요. 이어서 콜드플레이의 Viva la Vida 준비했습니다. 투 첼로스의 연주입니다.

두 대의 첼로가 다 해냈습니다. 비바 라비다. 콘서트장에서 아주 큰 대형 콘서트장에서 콜드플레이가 이 곡을 연주하잖아요. 그런데 두 대의 첼로가 이 비바 라비다를 이렇게 멋지게 연주하는군요. 슬로베니아의 첼리스트 루카 슈리치, 또 크로아티아 출신의 스테판 하우저가 멤버인 투 첼로스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Thank You For The Music, 아바가 프랑스 베르사유 궁에서 연주하는 것 같은 느낌, 라모가 아바를 만났다, 고음악 앙상블 라우텐 콤파니 색소포니스트 아시아 파테예바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정음악이에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9310, 유료 문자입니다. 콩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무료고요. 당일 방송은 어려워도 가급적 빠른 주말에 선곡하고 소개하고 있으니까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어요. 요하네스 브람스 클라리넷 5중주 비단조 작품 115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듣죠. 샤론 카메 클라리넷, 예루살렘 4중주단입니다.

조르주 비제의 아르레여의 모음곡 2번 중에서 첫 번째 곡 파스토랄이었습니다. 앙탈 도라티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르 데 꽁세르 라모레의 연주였어요. 앞서 들으신 곡은 브람스의 클라리넷 5중주 비단조 작품 115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샤론 카메 클라리넷 예루살렘 4중주단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단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음악이 주는 위로와 함께 가을바람을 좀 느껴보시죠. 아, 정말 무더웠던 여름이 가을에 밀려서 지나가는구나. 지금 나의 이런 고단함도 가을바람에 실려 날아가겠지 하는 위로를 전합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명의 음악가를 선정해 우리 시대 거장들의 다채로운 삶과 음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음악가 사전 우리 시대 거장을 듣다. 9월에 만나보고 있는 음악가는 악기의 제왕 파이프 오르간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연주자 노트르담 대성당을 책임지는 오르가니스트 가운데 한 분, 올리비에 라트리입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면서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1974년 어느 날 프랑스 한 작은 마을 아담한 성당에서 결혼 미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파이프 오르간 앞에는 12살 소년 올리비에 라트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지인 가족이 피아노를 잘 치는 라트리에게 결혼식 연주를 부탁해 왔을 때 기세등등하게 나섰지만 사실 파이프 오르간을 정식으로 연주하는 건 이날이 처음이었거든요. 피아노나 오르간이나 모두 희고 검은 건반 연주하는 건데 뭐 그렇게 다를까 싶었는데 실제로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건반은 그렇다 치고 그 주변에 달려있는 수많은 버튼들 대체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결국 호기심 많은 12살 소년 이것저것 눌러보기도 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찡! 하는 엄청난 굉음이 성당 안에 울려 퍼진 거예요. 그 순간 12살 소년 라트리 얼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아직도 아찔해지는 그 순간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조용히 미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화들짝 놀랐습니다. 신부 들러리 중에 한 명은 너무 놀라 쓰러지기까지 했다니까요. 그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저의 첫 번째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올리비에 라트리는 1962년 2월 22일 프랑스 북동부 해안가인 블로뉴 슈르메르에서 태어났어요. 7살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4년쯤 지나서 성당에서 울리는 파이프 오르간에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라트리가 16살쯤 됐을 때 그가 살던 마을 대성당에 새로운 파이프 오르간이 건축된 거예요. 프랑스 알자스의 유명한 파이프

오르간 제작 가문인 슈벤케델에서 만든 악기는 완공 당시부터 큰 관심을 끌었고요. 파리의 대표적인 오르간 연주자들이 축하 연주를 위해 이곳을 찾았죠. 이때 라트리는 당시 최고의 명성을 날리던 오르가니스트 가스통 리테스의 연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을 통해 나오는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음향의 전율을 느낀 후 라트리는 무작정 오르가니스트가 돼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리고 생모르데 포세의 음악원에 입학해서 리테즈의 제자가 됐죠. 훗날 스승의 뒤를 이어 이 음악원 교수가 되기도 했고요. 스승의 연주를 들으며 깨닫게 됐다는 파이프 오르간의 매력을 라트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파이프 오르간은 소리가 무척이나 넓고 다채로워서 수십 년을 연주해도 들을 때마다 항상 압도됩니다. 가장 매력적인 소리를 찾아내는 과정, 연주할 곡에 딱 맞는 소리를 찾아낼 때 기쁨은 오르간 연주자만이 경험할 수 있죠.

파이프 오르간 연주로 들어본 첫 번째 사랑의 꿈이었습니다. 와, 프란츠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 올리비에 라트리의 편곡과 오르간 연주로 전해 들었어요. 너무나 로맨틱하네요. 파이프 오르간도 이렇게 로맨틱할 수 있군요. 자, 이번에는 바흐의 리스트의 바흐 주제에 의한 환상곡과 후가 서울 작품 번호 529를 만나실 텐데요. 오르가니스트 장기유가 재해석한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싱크레틱 버전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융합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곡을 장기유만의 독창적인 연주 스타일로 바꾸어서 새롭게 해석하고 특히 음색을 바꾸는 장치, 스탑이라고 하죠. 이 스탑들을 새롭게 조합하면서 원곡과는 다른 음색을 연출하기도 하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선보이는 연주를 싱크레틱 버전, 융합 버전이라고 말합니다.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들은 종종 이렇게 원곡을 자기만의 감각과 느낌으로 바꾸어서 연주하고 이런 싱크레틱 버전이 후배 연주자들에게는 또 새로운 레퍼토리가 되기도 합니다. 장기유의 철학과 개성이 담긴 이 버전 후배인 올리비에 라트리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리스트 바흐 주제에 의한 환상곡과 후가 서울 작품 번호 529 장기유의 편곡 라트리의 연주입니다.

올리비에 라트리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장기유가 편곡한 리스트, 바흐 주제에 의한 환상곡과 후가, 썰 작품 번호 529였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동우, 작가 정준, 전 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19세기 중엽 독일 음악계는 두 편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리스트와 바그너처럼 이야기를 음악 속에 담아내려는 이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클라라 슈만과 브람스처럼 음악은 음악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말해야 한다는 이들이 있었지요. 훗날 낭만주의 전쟁이라고까지 불리게 된 이 갈등의 한복판에서 작곡가 요아힘 라프는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한때 리스트의 조수로 일한 적이 있었지만 클라라 슈만에게도 큰 힘을 보탰던 라프. 오늘은 낭만주의 전쟁의 전선을 자신만의 음악으로 허물고자 했던 라프의 생각을 그의 작품 속에서 엿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계이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하는 음악실 토요일 코너 음악 허물기 지금 시작할게요.

0: 음악학자 계희승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수주째 19세기 독일의 작곡가 요아힘 라페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오늘은 또 그의 어떤 작품인가요?
1: 네, 저희 지난 4주에 걸쳐서 라페의 현악 사중주 들어봤잖아요.
0: 네.
1: 오늘은 바이올린 작품 들고 왔습니다.
0: 예.
1: 라페가 바이올린 소나타를 5곡이나 썼어요. 그리고 그 밖에 뭐 다양한 소품들 있고 뭐 환상곡, 바그너 오페라를 주제로 한 이중주 같은 곡들도 있습니다.
0: 아, 다작한 음악가네요.
1: 네, 네. 오늘 감상할 곡은 그중에서 첫 번째 소나타 2단조 작품 73이고요.
0: 네.
1: 이게 1번 소나타인 건데 자기 스스로 대소나타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해서 내놓은 네.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0: 예.
1: 뭐 대소나타 어떤지 한번 기대해 보시죠.
0: 그러게요. 어느 정도이기에 작곡가가 스스로 그렇게 불렀을지 참 궁금하네요.
1: 네. 이 작품은 1854년 바이마르에서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0: 네.
1: 리스트와 함께 있을 때 썼다는 뜻이겠죠.
0: 그의 조수로 있었을 네네. 시절인가요?
1: 라프가 이 곡을 어떻게 표기했는지에 대한 의견이 좀 갈리는데 피아노 포르테와 바이올린을 위한 곡으로 표기했다는 주장들이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피아노가 앞에 먼저 나오는 겁니다.
0: 바이올린 소나타인데.
1: 네. 이건 생각보다 뭐 그렇게 그 생소한 일은 아니에요. 베토벤이 자기 바이올린 소나타를 불렀던 방식이기도 하고.
0: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브람스의 소나타들도 이렇게 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조금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19세기 중반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미 이제 이때는 바이올린이 주인공으로 이렇게 전면에 나섰던 시대였고
0: 네.
1: 그런데 라프는 굳이 옛 표기를 골랐다.
0: 그러네요.
1: 이게 무슨 뜻일지 이제 좀 고민하게 만듭니다.
0: 다분히 의도적일 것 같긴 합니다만.
1: 네, 왜냐하면 이때 기준으로 하면 뭐 바이올린이 앞에 나오는 게 맞거든요.
0: 네.
1: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유행에 따르지 않는 사람,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중요한 전통
0: 네.
1: 이런 걸 고수하려는 사람,
0: 네.
1: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나만의 뭐 추구미
1: 맞습니다.
0: 이런 것 같아요.
1: 네. 이 첫 악장의 지시어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우리말로 이제 옮기면 약동하듯, 그 다음에 비가풍의 파토스.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0: 오, 멋있는데요.
1: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지언정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고 뭐 멋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0: 네.
1: 비가풍의 파토스를 담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요약하면 이게 빠르기를 그냥 단순히 지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 빠르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감정의 온도를 지시하고 있다는 거.
0: 네.
1: 그게 무슨 뜻일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1악장과 2악장 같이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먼저
0: 네.
1: 들어보시죠.
0: 이 감정의 온도를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짐작해 보겠습니다. 요아힘 라프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가운데 1악장 약동하듯 비가풍의 파토스를 담아 2악장 매우 빠르고 섬세하게 준비했습니다. 잉골프 트루반의 바이올린, 야샤 넴초프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0: 요아힘 라프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가운데 1악장 약동하듯 비가풍의 파토스를 담아 2악장 매우 빠르고 섬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잉골프 트루반의 바이올린, 야샤 넴초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언뜻 시작 부분에서 저는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가 생각나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1악장이나 2악장이나 좀 바이올린이 노래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1악장은 좀 길게 바이올린이 한참 갔었고 네. 반대로 2악장은 좀 툭툭 끊어지면서 해서 네. 완전히 다르네 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1: 그리고 지금 그 말씀하신 그 감상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있어요. 그 라프 자신이 이 소나타의 네 악장을 그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0: 네.
1: 그 브라이트코프 최신 원전판 악보 해설에 담긴 내용인데요. 라프가 이렇게 기록을 했대요. 앞의 두 악장은 그러니까 이 소나타의 앞의 두 악장은 객관화되었다. 뭐 이렇게 적었다고 하고
0: 네.
1: 뒤의 두 악장은 나의 한 조각 이렇게 적었대요.
0: 뭘까요?
1: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0: 네.
1: 그리고 약간 좀 앞뒤가 안 맞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두 악장은 객관화되었다고 적었다고 했는데 아까 그 1악장 설명 지시어에 비가풍의 파토스를 담아 이렇게 쓴 거잖아요.
0: 근데 그렇죠.
1: 파토스라는 건 사실 그 예술 이야기할 때 파토스라는 건 주관적 감정적인 요소거든요.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뭐 이제 정말로 그렇게 파고들기 시작하면 이게 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만
0: 네.
1: 그렇지만 음악학적 관점에서 보면 19세기 음악미학의 굉장히 뜨거운 논쟁을 통째로 압축하고 있는 한 문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까 오늘 이제 오프닝에서 하셨던 말씀 음악은 자기 바깥의 무엇도 가리키지 않는 순수한 형식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작곡가의 내면을 실어나르는 주관적인 어떤 그릇인가.
0: 네.
1: 그러니까 이걸 뭐 조금 더 요약하면 절대 음악이냐, 표제 음악이냐, 브람스냐, 리스트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겠죠.
0: 네, 그렇죠.
1: 그런데 라프는 이제 이 질문 앞에서 이렇게 딱 편을 고르는 대신에 한 작품을 이렇게 반으로 가른 다음에 앞에 두 악장은 객관의 영역에 놓고 뒤에 두 악장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 배당했다는 뜻이겠죠.
0: 네.
1: 본인 그 스스로의 기록에 따르면
0: 두 개를 다 취하겠다라는 건가요?
1: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이렇게 하면 하지만 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만났던 라프를 생각하면 라프가 원래 이런 사람이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0: 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1: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쩌면 이건 자기 얘기가 아닐 수도 있고 19세기 미학의 어떤 전선을 작품 내부로 끌어들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0: 그럴 수 있겠습니다.
1: 이 사이에 머무는 사람 라프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 소나타에서는 이제 그 사이라는 게 악장 배치의 형태 이렇게 완성이 된 거겠죠.
0: 이렇게 해도 될 수가 있군요.
1: 네, 네. 이제 앞에 들었던 두 악장이 객관화되었다라고 적었는데 그 뒤에 두 악장은 나의 한 조각이라고 적었다고 했잖아요.
0: 네.
1: 나의 한 조각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3악장과 4악장 들어보시죠.
0: 궁금합니다. 요아힘 라프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가운데 3악장 너무 느리지 않게 4악장 약동하듯 매우 단호하게 잉골프 트루반의 바이올린, 야샤 넴초프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KBS 음악실 토요일 코너 계희승의 음악 허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악학자 계희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 19세기 독일의 작곡가 요아힘 라프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감상해 보고 있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

0: 라프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중 3악장 너무 느리지 않게 4악장 약동하듯 매우 단호하게 였습니다. 잉골프 트루반의 바이올린 야샤 넴초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일단 피아노의 역할이 상당했다라는 네, 생각을 네. 했고요.
1: 바쁘죠.
0: 3악장에서 막 안절부절 못합니다. 피아노가. 바이올린은 그걸 뭐랄까요. 이렇게 좀 제재하기 위해서 억지로 침착한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4악장 후반으로 가니까 이제 앞에서 나왔던 선율이 다시 나와서 네. 아 머니츠로 음악이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1: 맞습니다. 원전판 악보 편집자들도 이제 3악장 두고 뭐 질풍노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목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0: 예.
1: 뭐 굉장히 적절한 묘사인 것 같고요.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4악장에서 이전 악장의 주제를 다시 불러오는 건 이제 저희 좀 익숙하잖아요. 저희가 이 시대의 작곡가들이 굉장히 흔하게 사용했던 기법인데
0: 네.
1: 근데 좀 생각해 볼 만한 대목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들었던 선율이 다시 나온다는 건 그 말하자면 이제 이게 회상한다는 건데 연주자가 둘이잖아요.
0: 네. 그러니까 바이올린, 피아노.
1: 네. 그러니까 회상하는 주체도 뭐 둘로 갈릴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이 회상은 이제 누가 불러내는 기억이냐 그리고 이 기억을 누가 받아주고 있는가. 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4악장을 들어보면 또 재미있기도 해요.
0: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네요.
1: 네, 근데 뭐 생각해 보시면 그 앞에서 들었던 이전 악장에서 들었던 음악 중에 그 먼저 이렇게 회상하는 게 바이올린인가 피아노인가?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주는 건 또 피아노인가 바이올린인가?
0: 네.
1: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 또 재밌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런 두 사람 이상의 연주가 있으면 우린 보통 이제 뭐 그 대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 뭐 굉장히 그 좋은 표현이지만 그게 이제 단순한 은유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 대화의 주체가 정확히 어떻게 되고 있는지.
0: 네.
1: 그래서 앞에서 들었던 음악의 어떤 부분을 어느 악기가 연주하고 어떤 다른 악기가 받아주고 있는지
0: 네.
1: 혹은 받지 않는지
0: 네, 네.
1: 이제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또 그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싶습니다.
0: 그럼 바이올린이 받아줬던 건가요?
1: 뭐 매번 받아줄 수는 없겠지만
0: 그렇죠.
1: 하지만 뭐 받아주지 않는다면 또 이제 그런 이유가 있을 거고요. 이게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장르가 이제 협주곡이죠.
0: 네네. 아 네. 오케스트라와
1: 네네. 네. 네. 그 오케스트라가 모든 주인공과. 걸 받지는 않거든요.
0: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뭐 그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이 둘 사이의 어떤 대립 관계가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이런 거 좀 집중해서 들어보면 또 재밌습니다.
0: 그렇게 비유해 주시니 또 재밌네요. 어려웠었는데 갑자기 좀 이해가 쉬워졌습니다.
1: 네. 어쨌건 소나타에서 이제 그 마지막 악장에 이렇게 앞에 들었던 음악이 다시 나오는 거 보통 우리가 이제 순환 구조라고 한다고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그 구조적 장치이긴 하지만 또 동시에 이 두 악기 사이의 사건인 거거든요.
0: 네.
1: 그렇게 보면 이게 분명 절대 음악인데 이거 그냥 소나타니까요. 무슨 표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절대음악이지만 그렇다고 또 표제음악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좀 미묘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그 1악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비가풍의 파토스로 라는 그 표현 이런 지시어는 사실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 표제가 그렇죠. 없다고 하기에는 또 너무 많은 것들을 담고 있잖아요.
0: 그렇죠. 슬프다는데.
1: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요약하면 이야기는 없는데 감정의 지침은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표제 없는 표제 음악이랄까요?
0: 네.
1: 그 우리에게는 이제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라프에게는 절박한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 왜냐하면 이렇게 중도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중도에 있으려고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 양쪽 다 마음에 드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양쪽 다 썩 마음에 들지
0: 그치.
1: 않는 게 있고.
0: 맞아요.
1: 그러면 그 양쪽에서 마음에 드는 걸 어떻게 이걸 결합할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어쩌면 라프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방금 이제 말씀드린 표제 없는 표제 음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0: 네.
1: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뭐 제 짐작입니다.
0: 그 해결책이었겠네요.
1: 네. 네. 마지막으로 예쁜 소품 하나 또 준비했어요.
0: 네.
1: 정말 예쁜 곡인데 또 이렇게 그렇게 짧지는 않아서 이렇게 좀 그 적당히 충분히 여유 있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예쁜 곡이라고 하셔서 또 기대가 되네요. 요아힘 라프의 두 개의 환상 소품 가운데 2번입니다. 안단티노 콰지 라르게토, 잉골프 트루반의 바이올린, 야샤 넴초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1822년에 태어나 1882년에 세상을 떠난 요아힘 라프의 두 개의 환상 소품 작품 58 가운데 2번 안단티노 콰지 라르게토 감상했습니다. 잉골프 트루바의 바이올린, 야시안 넴초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쁜 곡이었습니다. 앞에서 들었던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은 전반적으로 긴박하고
1: 네, 좀 격정적인
0: 네,
1: 면이 있었죠.
0: 네, 불안한 정서의 음악이었는데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네, 네. 소리를 높이지 않은 음악이었네요. 이를테면 밤에 들으면 참 좋을 그런
1: 맞습니다.
0: 낮은 음성의 대화 같기도 했고
1: 네.
0: 그래서 계속 잔잔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하면서 귀 기울였는데 끝내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채 마무리가 되었고 그래서 네. 또 마음에 오래 남네요.
1: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뭐 굉장히 정확한 묘사인 게 이 곡이 원래 녹턴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왔어요.
0: 원래 녹턴이었어요?
1: 네. 그래서 이게 1854년 이제 초판이 나온 해인데 그때 예. 초판 제목이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녹턴 이렇게 네. 돼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1861년 이제 판부터 제목이 환상 소품으로 바뀌었어요.
0: 녹턴과 환상 소품 네, 전혀 네. 다른 이미지인데요.
1: 그러니까 한 7년 뒤에 나온 이제 재판인 건데 제목을 완전히 이렇게 바꿔서 나온 거죠.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표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0: 아, 곡은 똑같은데.
1: 네, 완벽하게 똑같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라프가 직접 바꾼 건지 아니면 출판사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바꾼 건지 뭐 이제 그거는 확인된 바가 없는데요.
0: 네.
1: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녹턴은 이제 뭐 존 필드, 그다음에 뭐 쇼팽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붙어 있는 그 살롱을 대표하는 장르 중에 하나고
0: 네.
1: 뭐 우아하고 사적이고 하지만 당시 독일 비평 기준으로는 좀 다소 가벼운 살롱 음악. 근데 반면 환상 소품 하면 이건 일단 그냥 슈만이거든요.
0: 그렇죠.
1: 당장 먼저 떠오르는 네. 음악은 그리고 그 슈만의 환상 소품 하면 살롱 음악을 먼저 떠올리진 않아요. 이건
0: 그렇죠.
1: 어떤 문학적 혈통을 갖고 있고 또 굉장히 독일적이고 아주 진지한 음악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장르 이름이 생각보다 얼마나 큰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 음악을 묘사하는,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음악을 어느 진열대에 놓을지 정하는 말일 수도 있다. 그렇게 따지면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0: 네.
1: 후대에 어떻게 기억되느냐에
0: 네.
1: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도 좀 하게 되죠.
0: 책으로 치면 서점에 문학에 둘 것이냐 비소설에
1: 네,
0: 둘
1: 맞아요.
0: 것이냐
1: 네, 네.
0: 아, 그 정도군요.
1: 이제 그게 100%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대목이다라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0: 네.
1: 라프의 이름이 왜 지어졌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0: 그렇죠.
1: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또 가능한 어떤 힌트가 될 수 네. 있는 그런 대목이라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한 거고요. 다음 주에는 라프가 바이마르를 떠난 뒤에 쓴 두 번째 바이올린 소나타 들고 오려고 해요.
0: 네.
1: 이제 더 이상 리스트의 어떤 그늘 아래 있지 않고 말하자면 자유로워진 라프의 음악은 또 어떤 소리를 내는지
0: 네.
1: 다음 주에 꼭 또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네. 보시죠.
0: 더 비상할지 아니면 다소 길을 잃었을지
1: 양쪽 다 가능합니다.
0: 네, 네.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음악학자 게이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한 게이승의 음악 허물기 토요일 코너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쇼팽의 자장가 작품 57 준비했습니다. 임동혁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작곡가 류이치 사카모토는 음악은 열량이 높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열량이 높다니 음식을 이야기할 때나 쓸 법한 표현인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가 암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시절의 고백입니다. 음악은 열량이 너무 높아서 체력이 없을 때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지만 빗소리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 라고요. 체력이 한계에 다다른 순간엔 음악을 듣는 것도 버겁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으면 음악도 귀에 담기지 않으니까요. 음악가의 표현대로라면 음악은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체력을 필요로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음악을 찾아 듣는다는 건 내가 지금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겠죠. 음식뿐 아니라 음악도 소화시킬 체력이 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의 안부를 여쭤봅니다. 음악을 잘 섭취하며 살아가고 계신지를요.

루이치 사카모토의 레인 들었습니다. 영화 마지막 황제 나왔던 곡인데요. 열량 높은 음악들 여러분은 잘 꼭꼭 씹어서 소화하고 계신 거겠죠? 클래식은 굳이 따지자면 열량도 높을 수 있겠지만 영양소가 고루 갖춰진 음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귀를 스쳐가기보다는 마음의 양식처럼 차곡차곡 쌓이는 음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도 그러하시죠? 오늘 생생클래식에서 준비한 주말의 정찬 같은 클래식 꼭꼭 씹어서 잘 소화시키시길 바라면서 생생클래식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클래식 음악을 음식으로 따지자면 대표 메뉴 바로 모차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클라리넷 5중주 A장조 퀼 581번 가운데 4악장 알레그라토 콘 바리아지오니 라파엘 세베르의 클라리넷과 모딜리아니 4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 A장조 결 581번 가운데 4악장 알레그라토 콘 바리아지오니였습니다. 라파엘 세바르의 클라리넷과 모딜리아니 4중주단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아, 가을이라 그런지 진짜 쇼팽 곡이 너무나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또 쇼팽의 곡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쇼팽 콩클도 떠오르게 하는 곡이죠.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가운데서 3악장 론도 비바체로 골라봤습니다. 벤자민 그로스프너의 피아노, 엘림찬이 지휘하는 로얄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품 11번 가운데 3악장 론도 비바체였습니다. 벤자민 그로스브너의 피아노, 엘림찬이 지휘하는 로얄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비제의 교향곡 1번 C장조입니다.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보를 휴 올프가 지휘하는 세인트 폴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제 교향곡 1번 C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버였습니다. 휴 올프가 지휘하는 세인트 폴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일상의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주말에는 클래식계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생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클래식 음악계 신선한 소식들을 여러분의 귀까지 빠르게 배송해 드릴게요. 주간 싱클. 이번 주에는 기분 좋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첼리스트 박상혁과 피아니스트 박진형의 국제 콩쿠르 입상 소식인데요. 먼저 현지 시각으로 9월 7일 루마니아 부크레슈티에서 열린 2026 제오르지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에서는 첼리스트 박상혁이 3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스위스의 사무엘 니더하우저, 2위는 미국의 조슈아 코바치에게 돌아갔고요. 금호 영재 출신의 첼리스트 박상혁은 이번 수상으로 상금 5천 유로를 받게 됐습니다. 제오르제 에네스쿠 콩쿠르는 루마니아의 작곡가 겸 바이올리니스트 에네스쿠를 기념하기 위해 1958년에 시작됐는데요. 바이올린과 피아노, 첼로와 작곡 부문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열리고 있습니다. 첼로 부문에서는 2014년 홍은선과 2020년 한재민이 1위를 차지했었죠. 한편 올해 첼로 부문의 최연소 본선 진출자였던 첼리스트 정서진은 재능 있는 젊은 음악가에게 수여되는 플레잉 포 투마로우 특별상을 받았는데요. 좋은 연주를 보여준 두 첼리스트 모두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피아니스트 박진형은 이스라엘 텔 아비브에서 열린 제18회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국제 피아노 마스터 콩쿠르에서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러시아의 드미트리 유딘, 다른 공동 2위는 벨라루스의 울라지슬라우 칸도히, 그리고 3위는 우크라이나의 로만 페디 우르코가 수상했고요. 이번 수상으로 박진영은 2만 달러, 우리 돈 약 2,7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콩쿠르는 특히 결선이 원래 지난 5월에 예정돼 있었는데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9월로 연기된 거라고 해요. 역대 콩쿠르에서 피아니스트 박종경, 손여름, 조성진이 3위에 오른 바 있는데요. 한국인으로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한 피아니스트 박진형은 여느 때보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콩쿠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행복하고 해방감도 느낀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콩쿠르를 준비하는 동안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을 클래식 축제 소식인데요. 서울에서 열리는 마포 M 클래식 축제와 대구에서 열리는 2026 월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소식입니다. 먼저 마포 M 클래식 축제는 이달 10일 지난 목요일에 본격적인 축제 막을 올렸는데요. 10일

오늘은 올해로 데뷔 70주년을 맞은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슈베르트와 브람스의 작품을 연주하는 단독 리사이틀을 열었고요. 어제는 쇼팽 스페셜리스트 발렌티나 이고시나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마포 M 클래식 축제, 올해 주제는 피아니즘인데요. 이 주제에 맞춰서 16일에는 상주 음악가 선율이 쇼팽의 4개의 스케르초와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0번을 연주하게 되고요. 피아니스트 김도현과 하피스트 이수빈의 특별 듀오 공연, 또 피아니스트 전수진과 고우리, 최연아가 함께하는 4핸즈, 6핸즈 공연도 준비돼 있다네요. 또 피아노뿐 아니라 소프라노 황수미의 리사이틀과 첼리스트 양성원 등이 참여하는 실내악 무대도 있는데요. 가을을 가을답게 만들어줄 마포 M 클래식 축제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 18일부터는 대구에서 2026 월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개막일인 18일엔 프랑스의 국립 오케스트라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가 피아니스트 신창용과 함께 축제의 막을 올리고요. 다음 날인 19일엔 지휘자 올라리 엘츠가 이끄는 에스토니아 국립 오케스트라가 피아니스트 선우예건과 함께 무대에 올라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합니다. 이 외에도 오스트리아의 고음악 앙상블 단체인 아트하우스 17과 또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첫 내한 공연을 갖는데요. 헬싱키 필하모닉은 발리니스트 양인모와 함께 프로코피에프 발린 협주곡 2번을 들려주고요. 국내 악단인 대구시립교향악단, 경산시립교향악단, 경북도립교향악단과 금난세가 이끄는 경북예고 오케스트라 등의 공연도 있다고 하네요. 세계 유수의 악단을 만날 수 있는 2026 대구 월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올해도 풍성한 프로그램이 눈길을 끕니다. 그러면 에네스쿠 콩쿠르의 결선 연주곡이었던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작품 104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양성원의 첼로, 즈데넥 마카리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작품 104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이번에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왔던 에네스코 콩쿠르 결선 연주곡으로 함께했고요. 양성원의 첼로, 즈데넥 마카리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또 마포 M축제에서 백건우 선생님의 공연이 있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럼 백건우의 연주로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3번 A장조 도이치 644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전해드리겠습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3번 A장조 도이치 664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어요. 주간 싱클 오늘은 피아니스트 박진형의 루빈스타인 콩쿠르 공동 2위 소식, 또 첼리스트 박상혁의 NS 콩쿠르 3위 수상 소식과 함께 가을에 열리는 클래식 축제들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연주자들이 참 세계 무대에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는 건 이제 콩쿠르 소식으로 또 실감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이 연습하고 공부하고 피땀 흘렸을 우리 연주자들의 노력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연주자들 힘내기를 응원의 마음을 보태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 클래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니 위첼의 Both Sides Now 였습니다. 호칸 하르덴베르거의 트럼펫과 케네스 슬리토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에르네 라페의 샤르망이었습니다.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그리그의 서정 소품집 작품 54번 가운데 두 번째 곡 강가르 노르웨이 행진곡을 유진 오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네스쿠의 루마니아 랩소디 1번이었습니다. 샤를 디투아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은 그리그의 서정 소품집 작품 54번 가운데 두 번째 곡인 강가르 노르웨이 행진곡이었습니다. 유지 노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곡은 카를 골드마르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작품 28번 가운데 3악장인데요. 모데라토, 알레그레토 악장입니다. 앞서 들으신 곡도 굉장히 민속적인 그런 요소들이 살아있는 곡이었다면 이 3악장도 헝가리 무곡의 리듬을 아주 유려하게 이끌어내는 그런 악장인데요. 조시아 베레 바이올린과 에사페카 살로넨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연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골드마르크의 발린 협주곡 A단조 작품 28번 가운데 3악장 모데라토 알레그레토였습니다.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과 에사페카 살로넨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음 곡은 라흐메노프의 첼로 소나타 G단조 작품 19번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스케르첸도입니다. 아, 요즘이 아니죠. 한 최근 몇 년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장 바쁜 연주자들을 꼽으라면 바로 이 연주자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띠에 카필 속의 첼로, 유자왕의 피아노 연주로 드릴게요.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 G단조 작품 19번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스케르첸도였습니다. 고티에 카피송의 첼로 유자왕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아 뭔가 좀 음침하다고 해야 되나 음산한 분위기도 있으면서 굉장히 스릴감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또 서정적인 미가 돋보이는 2악장이었고요. 아, 요즘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브람스의 교향곡들 청해 주시는데 뭐 3번, 4번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2번 D장조 작품 73번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 듣겠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브람스 교향곡 2번 가운데 4악장이었고요. 카라얀이 지휘하던 베를린 필의 연주였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이번 주의 주인공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입니다. 카라얀이 EMI 레이블에서 발매했던 귀중한 음원들이 SACD로 복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 2장조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주연은 메를리너 필하모니코의 1971년 레코딩으로 전악장 전해드립니다. 명인주명 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2번 비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67 줄리엣 위레레 풀륵 앙상블레 시프리세의 연주입니다.

줄리엣 유렐의 이 사운드는 상당히 달콤하죠. 바흐 작품에서 또 다른 매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2번 비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67 줄리엣 유렐의 플루트 앙상블 레 시프리즈의 연주였습니다. 명예조명만 오늘 첫 곡이었고요. 이어서 졸탄 코다이의 서정적 로망스 제레젤리 네비치의 첼로 마리아 코발스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졸탄 고다이의 서정적 로망스, 제르젤리 데비치의 첼로, 마리아 코발츠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갑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 2장조,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주연한 베를리너 필하모니커의 EMI 1971년 음원이 재발매됐습니다. 요즘 워너 클래식에서 과거 EMI의 녹음을 넘겨받아서 SACD로 재발매하면서 오디오 파일들은 물론이고 일반 음반 애호가들한테도 큰 기쁨을 주고 있는데요. 가슴이 살짝 설렙니다. 음반 애호가들은. 이번에는 카라얀입니다. 이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한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갖고 있는 그런 곡이죠. 생애 마지막 레코딩을 도이체 그라모폰에서 브루크너 7번으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상하실 음원하고는 뭐가 다른가? 역시 60년대 기초를 닦기 시작해서 70년대 자신만의 세계를 완벽하게 구축했던 카라얀이 야심만만하게 완성도 높은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을 지휘했다는 점에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레코딩하고는 사뭇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느린 악장의 중후함은 뭐 당당하기까지 한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 2장조,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주연한 메릴리너 필하모니커의 1971년 레코딩입니다.

오늘 금주의 신보 코너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 2장조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주연은 베를리너 필하모니코의 1971년 레코딩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알렉산더 글라즈노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82 클로에 한슬리브 바이올린 알렉산더 베데리니코프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델라 스비체라 이탈리아나의 연주입니다.

글라즈노프의 바이올린 주곡은 들으신 것처럼 참 좋은 그런 곡인데 무대에서 만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죠. 애매모호한 연주 시간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 곡 하나만을 들고 무대에 오를 수는 없죠. 약 20분 정도 되는 곡인데요. 하지만 음반을 통해서 이렇게 감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글라즈노프의 색소폰 협주곡도 대단히 뛰어난데요. 언제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글라즈노프의 교향곡도 좋으니까요.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요. 알렉산더 글라즈노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82, 글로의 한슬립의 바이올린, 알렉산더 베데리니 코프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델라 스비체라 이탈리아나의 연주였습니다. 명인주 명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내일도 금주의 신보 코너 이어집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내일도 헤르베르트 폰 카란입니다. 그가 EMI 시절에 베를린 필을 이끌고 녹음했던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그레이트 전악장 전해드립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명인주 명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햇볕은 여전히 여름처럼 뜨겁고 나무도 아직 푸른데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계절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이 힘겹게 느껴지고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인데 예전만큼 간절하지 않고 평소와 다른 행동도 하고 늘 향하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눈길이 갑니다. 마음에 부는 바람도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바람이 달라지면 계절이 달라질 듯 마음에 부는 바람이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집니다. 도저히 놓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것도 이젠 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엔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기 시작하고 싫었던 게 좋아지기도 좋았던 게 싫어지기도 하죠. 바람이 달라졌다는 건 이젠 보내야 할 것과 맞이해야 할 것이 달라졌다는 뜻도 될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달라진 이때 우리 마음에도 그런 바람 하나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낼 것은 잘 보내고 맞이할 것은 잘 맞이하게 해주는 바람 말이죠.

9월 12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의 첫 곡 Hear the wind blow 바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미국 민요를 바탕으로 한 포크 음악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일랜드 싱어송라이터 쉴라 라이언의 청아한 음성으로 약간은 켈틱 음악 스타일이 가미된 버전으로 함께 봤습니다. 완연히 그 계절이 달라진 바람이 부는 요즘 보낼 건 잘 보내고 맞이할 건 잘 맞이하게 해주는 바람이 우리 마음에도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달라진 계절을 10분 느낄 수 있는 주말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요? 무슨 일을 하시든 이 노날이 곁에 있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우리 마음에도 불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바람으로 바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첫 곡 함께 했고요. 이번엔 18세기 후기 이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작곡가입니다. 레오나르도 빈치의 떼꼬 시 벤고 안기오 그대에게 가겠어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대에게 가겠어요. 그리고 사랑도 나와 함께 가죠. 두려워하지 마오 내 사랑. 테너 라몬 바르가스의 음성입니다.

18세기 후기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까레 루치 델 벤 미오, 내 사랑하는 이의 눈이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눈동자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루치는 직역하자면 빛이라는 뜻이지만 이 바로크 시대 성악곡에서는 사랑하는 이의 눈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소프라노 샤를롯 마르지오노, 마르지오노 퀸텟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이탈리아 가곡 레오나르도 빈치의 작품이었죠. 그대에게 가겠어요. 테너 라몬 바르가스가 불렀습니다. 이번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소프라노를 위한 카타타, 바흐 작품 번호 84 중에서 첫 번째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Ich bin vergnügt mit meinem Glück. 나의 행운에 만족합니다. 이 소박한 일상의 기쁨과 또 타인을 시기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노래한 곡입니다. 소프라노 낸시 알젠타, 모니카 허젯이 지휘하는 앙상블 소네리의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소프라노를 위한 칸타타 바흐 작품으로 84 중에서 첫 번째 아리아 나의 행운에 만족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소프라노 낸시 알젠타가 불렀고요. 모니카 허젯이 지휘하는 앙상블 소네리의 연주였습니다.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한 영국 작곡가죠. 줄 스타인의 재즈 스탠다드 곡 I Fall in Love Too Easily 였습니다. 내 마음은 좀 더 배워야 하죠. 왜냐하면 과거 항상 실패로 끝났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난 너무 쉽게 빠르게 사랑에 빠진답니다. 요즘 그 시쳇말로 금사빠인가요? 너무 쉽게 사랑에 빠지고 상처받는 마음을 참 담담하고도 쓸쓸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이 노래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 곡은 뭐니 뭐니 해도 챗 베이커의 음성으로 들어야 제격이죠. 그가 직접 트럼펫도 연주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오페라 만나보시죠. 액토르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의 찬벌 중에서 메피스토펠레의 아리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아시 데 호우즈, 여기 장미가 있네. 이 잠든 파우스트를 달콤한 환상 속으로 홀릴 때 부르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무서운 유혹의 노래죠. 그리고 매혹적인 요정들의 춤이 이어집니다. 베이스 조제 반담,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리옹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 두 편의 오페라가 공통점이 참 많아요.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작품들이고요. 또 괴테의 파우스트를 원작으로 하는 오페라들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샤를 그노의 파우스트 중에서 마르그리드의 아리아였죠. 아, 즉히 드무와 시벨 앙스 미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웃음이 나네. 일명 보석의 노래였습니다.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의 도움으로 마련한 보석 상자를 발견하고는 망설임 끝에 이 여러 장신구들을 걸쳐보면서 부르는 기쁨의 아리아죠. 순박한 시골 처녀 마르그리트가 허영심과 유혹에 눈을 뜨게 되는 장면입니다. 마르그리트, 더 이상 너의 얼굴이 아니야. 이건 임금님의 딸이야. 사람들이 지나칠 때 인사하는. 소프라노 안나 네트랩코, 잔안드레아 노세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 엑토프 베를리오지의 오페라 파우스트의 천바울 중에서 메피스토펠레가 부르는 여기 장미가 있네였습니다. 베이스 조제 반담이 불렀고요.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리옹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영화 1917 중에 나오는 미국 민요입니다. I'm a poor, wayfaring stranger. 참 가슴 아프고도 인상적인 노래였어요. 난 떠돌아다니는 가련한 방랑자. 비통한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죠. 질병이나 고생, 위험이 없는 곳. 더 이상의 방황이 없는 곳으로 갈 거예요. 난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영국 가수 조스 슬로빅이 부릅니다.

영화 1917 중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어린 병사들의 뜬 얼굴이 얼마나 가슴 아프던지요. 미국 미녀 I'm a poor wayfaring stranger. 영국 가수이자 배우 조스 슬로빅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1767년 9월 빈의 궁정에서 특별한 음악극 한 편이 공연됩니다. 제목은 파르테노페. 페드로 메타스토시오가 대본을 쓰고 요한 아돌프 하세가 음악을 붙인 작품이죠.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요제파 대공녀와 나폴리아 시칠리아의 왕 페르디난도 4세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빈 궁정에서 마련한 작품으로 1767년 9월 9일 빈에서 초연됐습니다. 파르테노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세이렌의 이름이자 나폴리를 가리키는 옛 이름인데요. 메타스타시오는 이 이름을 빌려서 나폴리의 기원과 사랑, 또 결혼과 번영의 이미지를 왕실 혼인의 축하와 연결했습니다. 작품에는 클레안토와 엘피니체라는 두 연인이 등장하는데, 오랜 기다림 끝에 사랑하는 엘피니체에게로 향하는 클레안토가 노래하죠. 사랑은 머뭇거림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랑이 날 그녀 곁으로 부르니 난 사랑이 부르는 곳으로 날아간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제 눈이 생각의 일을 대신하게 하라. 이제는 생각 속에서만 그리던 사람을 내 두 눈으로 마주할 때가 됐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에는 조금은 쓸쓸한 뒷이야기가 남아있는데요. 파르테노페가 초연된 뒤 약 한 달, 마리아 요제파 대공녀는 천연두로 세상을 떠나고 페르디난도 4세는 이듬해 요제파의 여동생 마리아 까롤리나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약 반세기 뒤 이 오래된 사랑의 시를 이탈리아의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 마우로 줄리아니가 다시 꺼내듭니다. 1818년이었죠. 줄리아니는 메타스타시오의 시 6편을 골라서 메타스타시오의 6 아리에타 작품번호 45로 묶었습니다. 그 가운데 네 번째 곡, 사랑은 머물지 않습니다. 생각 속에서만 그리워하던 사람을 이제 두 눈으로 만나러 가는 마음. 사랑이 부르는 순간 더는 머뭇거릴 수 없다는 오래된 사랑의 노래. 레디모레 아모르 논 아마입니다.

오랜 기다림을 끝내고 사랑하는 이에게 날아가듯 향하는 마음을 노래한 곡 사랑은 머물지 않습니다. 소프라노 마르타 알마하노, 호세 미겔 모레노의 기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마우로 줄리아니의 작품입니다. 압슈에트, 고별, 작품 번호 89-3. 안토니아 엘리자베스 브라운의 소프라노 음성, 아드리아노 세바스티아니의 기타 연주로 들어보시죠.

토요일 노래 날기 위해 끝곡 마우로 줄리아니의 작품이었습니다. 압시트 고별 작품 번호 89-3 소프라노 안토니오 엘리자베스 브라운의 음성 아드리아노 세바스티아니의 기타 연주로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풀벌레 울던 둑길엔 바람이 차겠죠. 이곳은 안개로 하여 아직 아무도 없는 나라. 여름날 뜨겁던 노동도 이미 떠난 들에 굽어지는 들길로 걸어가시지요. 그대 따뜻한 마을의 사람이여 새벽 안개 가르며 나오시지요. 박철 시인의 김포 20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여름이 떠난 들판, 안개 자욱한 가을 새벽 들길을 노래한 시였죠. 가을 새벽 공기는 지치고 느슨해져 있던 정신을 번쩍하고 깨워주는 맑고 신선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선선한 새벽 들길로 나오라고, 지금이야말로 따뜻한 사람들의 계절이라고 하네요. 어쩌면 우리도 그 초대를 받은 건지도 모르겠네요. 올가을에는 시인이 손짓하는 새벽 안개 속으로 나가보고 싶습니다. 전순희 작곡 가을 1부 여름의 끝, 2부 가을의 기운 함께하겠습니다. 임재원의 대금과 주영이의 해금, 황숙경의 아쟁연주입니다.

전순희 작곡 가을 중에서 1부 여름의 끝, 2부 가을의 기운 들으셨습니다. 임재원의 대금과 주영이의 해금, 황숙경의 아증연주 오늘 첫 곡이었네요. 오늘 풍류마을 박철 시인의 김포 20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풀벌레 울던 둑길에 가을이 깊어진 풍

그 서늘한 공기를 떠올리게 하는 시였는데요. 영영 올 것 같지 않았던 가을, 그 가을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중입니다. 매주 주말의 시간에는 우리 음악과 함께 우리 땅 곳곳을 돌아봅니다.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가을에 걷기 좋은 길, 가을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는 우음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는 섬이었지만 시와호 간척 사업으로 이제 육지가 됐죠. 섬의 생김새가 소를 닮아서 혹은 이 섬에 바람이 불면 소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우음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음도는 공룡 알 화석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약 1억 년 전 중생기 백악기 시대에 공룡 알 둥지 화석이 30여 점 그리고 알 화석이 200개 넘게 발견됐죠. 이곳 우음도 그리고 제부도 일대는 화성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음도는 지질학적으로 또 생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합니다. 가을이면 갈대와 억새꽃이 피어 물결치는 풍경도 볼 수 있고 수많은 생명을 품은 습지가 넓게 펼쳐져 있기도 하죠. 시와호는 한때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여겨졌다가 이렇게 생명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연 생태의 중요성을 기억하자는 뜻에서 시와호 환경학교가 만들어졌는데요. 시와호 환경학교에서부터 시작해 우음도를 한 바퀴 돌아보는 둘레길이 있습니다. 이 둘레길에서는 우음도의 지질 명소와 생태 습지를 두루 살펴볼 수 있죠. 우음도의 송산 그린시티 전망대라는 곳에 오르면 시와호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곳에서 보는 낙조가 아주 유명합니다. 독특한 지질 명소와 생태 습지를 곳곳에 품은 우음도를 한 바퀴 돌아보면서 가을다운 가을을 한껏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경기도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지역의 문화유산을 돌아볼 수 있는 역사 문화 탐방로가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경기 옛길입니다. 조선시대 한양과 지방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 중에서 경기도를 지나던 길을 고증하고 재해석해서 경기 옛길이란 이름으로 조성한 것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삼남길이라 불리는 코스 중에서 한 구간, 모락산길을 걸어보겠습니다. 모락산길은 경기도 의왕시 백운호수에서 시작해 지지대 쉼터까지 이어집니다. 옛날 선비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갈 때 지나던 길이라고 하는데요. 한적한 숲길과 고즈넉한 농촌마을을 지나는 이 길은 삼남길 전체 구간 중에서도 가장 걷기 좋은 구간이라고 합니다. 출발점인 백운호수는 의왕 저수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원래 안양시 평촌 지역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평촌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농업용 저수지라는 기능은 상실하고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관광시설로 사랑받고 있죠. 지지대라는 지명은 정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으로 참배를 하러 갈 때 이 고개를 넘어서 오고 갔다고 하는데요. 능으로 가는 길에는 왜 이리 더디게 가냐고 재촉했고 능을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떠나기 아쉬운 마음에 왜 이리 빨리 가느냐, 좀 천천히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디다는 뜻의 지자를 두 개 써서 지지대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는 정조의 효를 기리는 효행공원과 쉼터가 있습니다. 올가을에는 백운호수에서 이곳 지지대 쉼터까지 이 지역 이 길목의 이야기를 따라 걸으면서 모락산의 가을을 만끽해보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경기도 평화 누리길 중에서 한 구간을 걸어보겠습니다. 평화 누리길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이렇게 4개 시군을 잇는 길입니다. 우리나라 걷기 코스 중에서 최북단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총 12개 코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길에서는 경기도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적을 만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잘 보존된 자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평화 누리길 1코스는 염하강 철책길입니다. 김포 대명항에서 시작해 문수산성까지 이어지는 길이죠. 김포 대명항은 강화도와 마주보고 있는데요. 김포와 강화 사이에 있는 바다를 강화해협이라고 부르고 강화해협의 다른 이름이 바로 염하강입니다. 염하강과 강화도를 보며 철책길을 걷다 보면 고려부터 근현대사까지 우리의 역사를 되짚어보게 됩니다. 문수산성은 경기도 김포시 문수산에 있는 산성입니다. 숙종 때 강화도 방비를 위해 쌓았고 병인양요 때는 프랑스군과 전투를 벌였던 곳이기도 하죠. 문수산 정상부에서는 또

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 쌓고 사용했던 성벽이 발굴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곳이 군사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죠. 김포 대명항에서부터 시작해 문수산성까지 이어지는 이곳 염화강 철책길은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싸우고 지켰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다와 산이 함께 있는 이 길, 평화 누리길의 한 구간인 이 길을 올가을 다시 한번 평화를 염원하면서 걸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경기도 곳곳에 있는 걷기 여행 코스 몇 군데를 함께 걸어봤습니다. 오늘 걷기 여행과 함께 하신 음악 소개해드릴게요. 홍종진 작곡 대금 독주곡 1번 시용 별곡 가운데 1장, 2장, 3장 나눠서 전해드렸습니다. 홍종진의 대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경기잡가 유산가 이금미 조경의 노래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경기 시나위 도살풀이 모리 잦은 굿거리 함께 하시죠. 최경만의 피리와 이철주의 대금 김영재의 해금 박영진의 장구장단 강영수의 진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경계의 시나위, 도살풀이 모리, 잦은 굿거리 듣고 왔습니다. 최경만의 피리와 이철주의 대금, 김영재의 해금, 박영진의 장구장단, 강영수의 직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토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준비한 끝 음악은 판소리 수궁가 중에서 수궁 풍류부터 토끼가 용왕을 속이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데까지 함께하시죠. 남해성의 창과 김동준의 북장단입니다.
1: 어떻게 토끼가 말을 잘해놓았던지 용왕이 싹 돌렸겠다. 그 한마트만 아까운 인재를 놓칠 뻔하였구나. 여봐라, 태공에게 해하는 자는 정배를 내릴 것이니 각별히 조심하고 술상 하나 차려오너라. 뜻밖의 수궁 풍류가 낭자를 허는디 왕자진의 봉길이 박천사죽장구 저지름

꼭 동서울한 해상의 해금의 명 완전의

작은 풍악소리 수궁이 진 동건다 토끼도 신병대요. 이놈이 아빠를 묘산자 본으로 딱 들더니 한번 놀아보겄다.

가지는 짜져지고 한 가지는 펑퍼져 준비 주는 걸 뭔지 끼어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흔들

치고 노고 지리 지리 노고 지리 아빠를 번쩍 춥게 들더지 졸랑이 졸랑이 눈인다. 대장 범치란 놈이 토끼 뒤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철랑철랑하는 소리를 듣더니 아따야들아 저 토끼 뱃속에 간들었다 하고 괌을 질러놓으니 토끼란 놈 깜짝 놀래 주저앉으며, 아니 그 어떤 시리비 아들놈이 내 뱃속에 간들었다고 그러느냐. 못 먹는 술을 빈 뱃속에다 몇 잔 들어부었더니 아마도 똥대기가 철랑철랑하는 모양이다. 장담은 허였으나 오래 지체하다가는 기운이 배를 떼일 모양이라 용왕께 하직을 하되 대왕의병세 만만 위중하오니 소태가 세상을 나가 간을 속히 가져온나이다. 기특고 고마운지고 여봐라 별주부 태공을 모시고 세상을 나가 간을 주구들랑 속히 가져도록 거여라. 영을 내려놓니 별주부가 울며여 짜오대 별주부가 울며여 짜오대 토끼란 놈 본세 간사하와 뱃속에 달린 갈 뻔이네 보면은 조금수라 지수할 때이고 맹하고 칠총칠금 하던 칠장어 제주 아니거든 한 번도 안 보낸 토끼를

보더니 너 이놈 가기는 가도 이놈 속은 있을 것이다. 할 일 없이 세상을 나가는 뒤 경계가 잔이 좋든가 보더라. 가자.

0: 상문고
1: 박벌스고

0: 다이지 차오.
1: 제걸 쓰고
0: 토끼가 듣고 대답을 하되 해룩청산헌이 관불과이지요.

강도원이

0: 개수별을 당구 가야 강장 뛰어 내리면 모르던 채로 가는구나.
1: 판소리 수궁가 중에서 수궁풍류부터 토끼가 용왕을 속이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데까지 남해성의 창과 김동진의 북장단으로 오늘 끝곡 전해드렸습니다. FM 풍요음악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온하고 여유로운 주말 토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세상엔 꼭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영혼 속에 들이는 일, 조각 작품이 만들어지는 일, 악기를 배우는 일, 외국어에 능통해지는 일, 누군가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일 같은 것이 그렇죠. 빛의 속도로 변하는 것이 많고 시속 700km로 달리는 기차를 꿈꾸는 시대가 됐어도 묵묵히 시간을 바쳐야 이루어지는 일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 감독처럼, 독자의 몰입을 얻어내고 싶은 소설가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연인처럼,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주말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그리고 두 번째 곡 모두 듀엣 곡들이었죠. 먼저 들으신 곡은 알렉상드르 따로가 바르바라에게 헌정한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u bout des lèvres, 입술 끝에서라는 바르바라의 노래를 바네사 파라디의 목소리와 함께 연주했고요. 이어드린 곡은 요란다였죠. 파블로 밀라네스의 대표곡. 이 곡을 스페인의 가수 빅토르 마누엘과의 듀오 버전으로 라이브 실황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문자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With Friends 스페셜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음악계의 스타들의 협업 음반들을 집중 감상하고 있는 일주일. 어느덧 오늘과 내일 이틀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음악가들의 우정과 사랑, 존경이 담긴 음악들과 함께 마음이 풍성해지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엔니오 모리꼬네가 직접 편곡하고 프로듀스하며 세계적인 보컬리스트들과 함께했던 앨범들을 모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뉴질랜드 가수 헤일리 웨스턴라와 함께한 2011년 앨범 파라디소를 전해드리죠. 이 만남은 음반이 발표된 2011년보다 훨씬 앞선 2006년 무렵 처음 시작됐는데요. 당시 23살이던 웨스턴라는 시칠리아에서 열린 엔니오 모리꼬네의 콘서트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데뷔 음반으로 이름을 알린 헤일리 웨스턴라를 모리꼬네가 먼저 눈여겨봤던 거죠. 몇 년이 흐른 뒤 이번에는 헤일리 웨스턴라가 먼저 엔니오 모리꼬네에게 다음 음반에 들어갈 곡 하나를 함께 만들어보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엔니오 모리꼬네는 놀랍게도 노래 한 곡이 아니라 앨범 전체를 함께 만들자는 답장을 보냈다고 하죠. 2010년 여름에 로마에서 녹음이 이루어졌는데 엔니오 모리꼬네는 가브리엘의 오보에, 라칼리파, 말레나 같은 자신의 대표곡들을 그녀의 목소리에 맞춰 새롭게 편곡했을 뿐만 아니라 헤일리 웨스턴라를 위해 새로

새로운 곡들도 작곡했습니다. 웨스텐라는 직접 영어 가사를 붙이기도 했는데요. 가브리엘의 오보에 그녀가 가사를 붙여 부른 노래 Whispers in a Dream에는 세계 평화를 향한 그녀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죠. 여든이 넘은 거장과 서른도 안 된 가수가 주고받은 우정과 믿음이 새겨진 음반 파라디소에서 두 곡 전해드리죠. 먼저 영화 미션의 테마죠. 가브리엘의 오보에 Whispers in a Dream이라는 제목으로 노래하고요. 두 번째 곡은 레지오네 디 무지카 음악 수업이라는 곡인데요. 영화 인생의 두 계절의 테마를 노래했습니다.

애니어 모리코네가 뉴질랜드 가수 헤일리 웨스텐라와 함께한 음반 파라디소 2011년 앨범에서 두 곡 들으셨습니다. 먼저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노래한 Whispers in a Dream, 그리고 영화 인생의 두 계절의 테마를 노래한 레지오네 디 무지카 음악 수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 눌스 봉투시와 애니어 모리꼬네가 협업한 2003년 앨범 포커스를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1995년 눌스 봉투시가 영화 소스티엔의 페레이라, 페레이라가 주장하다의 삽입곡을 녹음하던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언젠가 함께 작업해보자는 약속을 나눴는데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는 8년이 걸렸죠. 그래서 눌스 봉투시는 이 앨범을 이루어진 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 다섯 곡은 새로 만들어진 곡이었고 나머지는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Cinema Paradiso, Federico Garcia Lorca의 시에서 가사를 가져온 Luz Prodigiosa 등 애니오 모리코네의 음악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곡들이 담겨 있습니다. 신곡 중에 아말리아 보라모르는 파두의 전설 아말리아 로드리게스에게 바치는 헌정곡이었죠. 애니오 모리코네가 눌스 봉투시와 함께한 포커스 앨범 중에서 세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Your Love,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의 테마를 노래한 곡입니다.

에니오 모리코네가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 뉴스 폰투시와 함께한 포커스라는 2003년 앨범에서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Your Love,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의 테마를 노래한 곡이었고요. 이어드린 두 곡은 뉴스 폰투시를 위해 새로 쓴 에니오 모리코네의 신곡이었는데요.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아말리에 포라모르, 사랑을 위한 아말리아, 그리고 세 번째 방금 들으신 곡 이지라솔리, 해바라기였습니다. 에니오 모리코네는 주로 여성 보컬리스트들과 함께 협업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는 남성 가수들이 에니오 모리코네의 곡들을 노래한 네 곡을 이어서 전해드리죠. 먼저 데미스 루소스의 목소리입니다. 그리스 출신의 가수죠. 그가 애니메이션 베인의 사랑의 세계 여행이라는 1974년 작품의 테마를 노래한 곡 A Flower's All You Need부터 들어보시죠.

엔니오 모리꼬네의 영화 음악을 남성 가수들이 부른 네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My Heart and I, 나의 마음과 나라는 제목이죠. 이 곡은 TV 미니시리즈 La Piovra, 문어라는 의미인데요. 마피아 조직 이름입니다. 이 La Piovra라는 시리즈를 위해서 엔니오 모리꼬네가 작곡한 곡에 가사를 붙여 노래했는데요. 스팅의 목소리였고요. 안드레아 그리미넬리의 플루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엔니오 모리꼬네의 아들인 안드레아 모리꼬네가 편곡하고 지휘했고요. 그 전에 세 번째로 들으신 곡은 마르쉬 드 사코에 반세티였어요. 영화 사코에 반세티의 테마를 노래했는데요.

Here's to You라는 제목인데 이 곡에 프랑스어 가사를 조르주 무스타키가 붙여서 직접 노래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이오에떼 나와 당신이라는 곡 1970년 영화 맷델로의 테마를 노래했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마시모 라니에리가 직접 노래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애니메이션 베인의 사랑의 세계 여행의 테마를 데미스 루소스가 노래했는데요. 제목이 A Flower's All You Need 였습니다. 애니오 모리코네는 여러 가수들과 영화음악뿐 아니라 가수들의 정규 앨범 수록곡으로도 협업을 탄생시켰는데요. 그 가운데 세 곡을 이어드리죠. 먼저 주께로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죠. 주께로의 음반에서 리베랄 라모레 자유로운 사랑이라는 곡 전해드립니다.

애니오 모리꼬네가 작곡한 곡들을 남성 가수들이 불러서 자신의 앨범에 수록한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미국의 가수 피터 테비스가 부른 곡인데요. 애니오 모리꼬네의 유명한 영화 음악이죠. 베룬 뿌니오 디 돌라리, 황야의 무법자에 흐르던 곡을 노래했고요. 그 전에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오파토 운소니오, 나는 꿈을 꾸었네 라는 곡인데요. 안토넬로 벤디티라는 이탈리아 가수가 불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이 두 곡은 내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내일은 다양한 장르의 협업 앨범으로 마무리할 텐데요. 리 리트나워와 데이브 그루신의 컬래버 앨범들, 요요마와 친구들, 제임스 테일러와 친구들, 그리고 오마라 포르투언더와 마리아 베타니아 듀오 앨범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먼저 들으신 곡 딸베스 아마도라는 곡, 오마라 포르투언더와 마리아 베타니아가 함께했고요. 이어드린 곡은 리 리트나워의 기타와 데이브 그루신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한 스리 라틴 아메리칸 댄스 가운데 탕고 앤 파르케 센트랄, 데이브 그루신이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브라질 음악의 거장 시쿠부 아르키가 군사 독재를 피해 이탈리아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시절 에니오 모리코네와 함께 만든 이색적인 명반이 있습니다. 1970년에 발표된 페룬 푸니오 디 삼바, 한 줌의 삼바라는 앨범이죠. 군사 독재가 이어지던 시절 브라질을 떠나 이탈리아에서 망명 생활을 시작한 시쿠부 아르키에게는 낯선 땅에서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하는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음악 활동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죠. 그의 노래에 이탈리아어 가사를 붙여준 사람은 세르지오 바르도티였고 편곡을 맡아준 사람이 바로 엔니오 모리꼬네였습니다. 시쿠부 아르키의 브라질 리듬과 엔니오 모리꼬네의 편곡은 독특한 조화를 이루었고 브라질과 이탈리아 사이에서 낯설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죠. 정치적 이유로 조국을 떠나야 했던 브라질의 음유 시인은 낯선 언어의 옷을 입었지만 자신의 리듬만은 잃지 않았던 음반을 만들어냈습니다. 페룬 푸니오 디 삼바, 한 줌의 삼바에서 네 곡 이어드리죠. 먼저 로타티바라는 곡인데요. 시쿠부 아르키의 호나비바, 살아있는 바퀴, 구르는 바퀴를 이탈리아어로 노래합니다.

노래는 브라질의 슈쿠부아르키의 노래인데 엔니오 모리코네 영화음악의 느낌이 들어가 있죠. 네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우마쉬 이우트라쉬, 어떤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라는 부아르키의 노래를 이탈리아어로 노래한 구에스테 에쿠엘레였고요. 그 전에 세 번째 들으신 곡 인테, 당신 안에서라는 곡은 Mulher, vous dizer quanto te amo. 그대여,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줄게요를 이탈리아어로 노래했고요.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삼바와 사랑, 삼바 e amore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Rotativa, Roda Viva, 살아있는 바퀴, 구르는 바퀴의 이탈리아어 버전이었습니다. 1972년에 엔니오 모리코네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가수 밀바에게 헌정하는 앨범 Dedicato a Milva da Ennio Morricone를 발표했습니다. 그가 작곡, 편곡, 지휘, 프로듀싱까지도 맡으며 밀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반이었죠. 엔니오 모리코네는 밀바를 위해 La Califa, 끼마이 같은 자신의 대표작들을 노래로 다시 빚어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모리코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모리코네가 밀바의 목소리에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냈다는 사실은 이 앨범의 제목부터 잘 드러납니다. 한 가수의 목소리에 바치는 극진한 마음이 느껴지는 음반 Dedicato a Milva da Ennio Morricone 중에서 세 곡을 이어드리죠. 먼저 La Califa, 로미 슈나이더 주연의 칼리파 부인, 1970년 영화의 테마곡을 노래합니다.

엔니오 모리꼬네가 밀바에게 헌정한 앨범 1972년 음반에서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라 칼리파, 칼리파 부인의 테마,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메티 우나 세라 아체나, 어느 날 밤의 만찬이라는 1969년 영화의 테마를 노래했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키마이, 1971년 막달레나라는 영화를 위해서 작곡한 곡, 10년 뒤인 81년의 프로페셔널이라는 영화를 위해서도 다시 재사용한 곡이죠. 이 곡에 가사를 붙여 노래한 누가, 그 누가라는 곡이었습니다. 밀바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엔니오 모리꼬네가 프랑스 가수 미레이 마티에와 함께한 음반, 1974년에 발표된 미레이 마티에 샹트 엔니오 모리꼬네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음반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모리꼬네가 작곡하고 지휘한 작품인데요. 이 음반에도 모리꼬네의 대표작과 미레이 마티에를 위해 새롭게 만든 곡들이 나란히 수록되어 있죠.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의 테마를 노래로 옮긴 Un jour tu reviendras, 언젠가 당신은 돌아오겠죠도 들어있고, 미레이 마티에를 위해 새로 작곡한 두 개의 신곡도 들어있습니다. 미레이 마티에 샹트 애니어 모리꼬네 음반은 이후에도 여러 번 재발매됐는데요. 2016년에는 미발표곡 4곡을 더한 확장판으로 다시 발매되기도 했습니다. 이 음반에서 세 곡의 노래 이어드리죠. 가장 먼저 미레이 마티에를 위해 모리꼬네가 새로 작곡한 신곡 Jubilee la pluie et le soleil, 비와 햇살을 잊었어요. 내 주위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노래하는 곡, 오직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 생각밖에 없는 사랑에 빠진 여인의 노래입니다.

애니오 모리꼬네가 프랑스 가수 미레이 마티에와 함께하는 반 1974년 앨범에서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미레이 마티에를 위해 새로 쓴 곡 유블리 라플루이 엘레 솔레이 비와 햇살을 잊었어요 였고요. 두 번째 곡은 영화 석양의 갱들의 테마를 노래한 레블루이상 틀리미에르 눈부신 빛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의 테마를 노래했죠. Un jour tu reviendras 언젠가 당신은 돌아오겠죠.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한 음악가의 작품이 얼마나 다채로운 얼굴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소개해드린 음악들에서 그런 걸 느끼셨겠죠. 엔니오 모리꼬네의 선율은 브라질에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에서 포르투갈에서 뉴질랜드에서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만났고 새로운 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연히 시작되어 오랜 세월 뒤에야 열매를 맺었고 낯선 땅에서 홀로 서야 했던 이의 곁을 지켜준 음반도 있었죠. 세상의 모든 음악이 마련한 With Friends 스페셜 내일은 리 리트나워와 데이브 그루신, 제임스 테일러와 조니 미첼, 그리고 오마라 포르투온도와 마리아 베타니아까지 세계 각국의 아티스트들이 함께한 우정과 존경의 앨범들을 준비합니다. With Friends 스페셜의 마지막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작년과 재작년에 중국의 수저우 금계호 콘서트 홀에서 펼쳐진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첸 씨의 양이 지휘하는 비제이 카르멘 모음곡 1번, 교향곡 1번, 데이비드 핸드리 지휘하는 거슈인의 쿠바 서곡 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중국의 수저우시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지난 2016년에 설립된 신흥 교향악단입니다. 18개 국가의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제적인 성격의 오케스트라라고 할 수 있고요. 창단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아주 훌륭한 연주 기량으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통 클래식부터 현대음악, 중국 창작곡에 이르는 아주 넓은 레파토리를 선보이고 있죠. 지금 현재 첸 시에 양이 이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들으실 작년 1월 11일 음악회에서는 음악감독 첸 시에 양이 직접 지휘를 맡았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조르주 비제의 곡들만 연주돼서 좀 흥미로운데요. 첫 곡은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 제1번입니다. 이 모음곡은 비제의 그 유명한 오페라 카르멘의 주요 곡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비제가 직접 만든 모음곡은 아니고요. 비제의 친구이면서 또한 파리 음악원 교수로 활동했던 에르네스트 기로가 이 곡을 편곡해서 모음곡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제 들으실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은 모두 6곡 구성입니다. 먼저 프렐류드로 시작해서 아라고네즈, 인터메초, 세기디아, 그리고 알칼라의 용기병, 그리고 마지막에 투사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조르주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 제1번 전악장 감상하시겠습니다. 첸 시에 양이 지휘하는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조르주 비제의 카르메 모음곡 제1번 감상하셨습니다. 프렐류드로 시작해서 아라고네즈, 인터메쪼, 세기디아, 알칼라의 용기병 그리고 마지막에 투우사의 노래로 구성된 카르메 모음곡 제1번 모두 들으셨는데요. 연주에는 첸시의 양이 지휘하는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작년 1월 11일 중국의 수저우 금계호 콘서트 홀에서 열린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조르주 비제의 곡들만 연주됐는데요. 앞서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 1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비제의 교향곡 1번 C장조가 연주됩니다. 이 곡은 비제의 아주 초기 작품이죠. 비제의 나이 17살 때 1855년에 작곡된 곡인데요. 그해 또 구노가 교향곡 2번을 작곡하기도 했죠. 비제는 이 교향곡 1번을 17살 때 작곡하고 나서 그 누구에게도 이 작품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곡이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비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 비제의 부인이 이 교향곡의 자필 악보를 레이날도 안에게 전해주게 되죠. 그리고 또 레이날도 안은 이 악보를 음악원 도서관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지휘자 펠릭스 바인가르트너가 이 음악원 도서관에서 비제의 교향곡 1번 악보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훌륭한 곡이라는 것을 알고 바인가르트너가 비제의 교향곡 1번을 초연하게 됩니다. 초연한 날짜가 1935년 2월 26일이니까 작곡된 지 정말 한 80년이 지난 후죠. 그래서 그 당시 이 교향곡이 알려지면서 오늘날 또 종종 연주되고 있는데 비제 초기 작품의 어떤 발랄하고 생기 넘치는 느낌을 잘 전해주는 명곡이고요. 또 구노의 작품과도 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자, 그럼 조르주 비제의 교향곡 제1번 C장조, 1악장 알레그로 비보,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스케르초, 4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이렇게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첸시의 양이 지휘하는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조르주 비제의 교향곡 제1번 C장조, 1악장 알레그로 비보,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4악장 알레그로 비바체까지 전악장 모두 들으셨습니다. 첸 시에양이 지휘하는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작년 1월 11일 중국의 수저우 금계호 콘서트홀에서 열린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 지휘를 맡은 첸 시에양은 지금 현재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으로 활동 중이고요. 중국 교향악 발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지휘자이기도 합니다. 또 상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명예 감독도 겸하고 있는데 중국 최초로 베토벤 교향곡 전집을 녹음한 지휘자고요. 랑주라는 작품의 녹음으로 골드레코드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공연장 베를린 필하모니 그리고 윈 뮤직 페라인 등의 중국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공연을 했던 지휘자이기도 합니다. 이번 음악회에서 비제의 곡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 1번, 교향곡 1번에 이어서 또 그 알퐁스 노데의 희곡을 바탕으로 한 아르레 여인 모음곡을 공연 후반부에 연주합니다. 비제의 아르레 여인 모음곡은 원래 그 노데의 희곡 아르레 여인 그 연극 공연을 위해서 작곡한 비제의 연극 부수 음악 중에서 발췌한 곡으로 구성된 모음곡입니다. 1872년 10월 1일에 이 알퐁스 노데의 아르레 여인 연극 공연이 초연될 당시에 프랑스 청중은 이 연극과 함께 또 비제의 극음악 또 들을 수가 있었죠. 이 극음악은 모두 27곡이나 됩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노데 연극보다 비제 극음악이 굉장한 더 성공을 거뒀다고 하죠. 그래서 비제가 자신감을 얻고 27곡의 극음악 중에서 4곡을 뽑아서 이제 모음곡 제1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 4년이 지났을 때 비제 친구 에르네스트 기로가 다시 그 아르레 여인 모음곡 작업 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음곡 2번을 만들게 됩니다. 기로는 비제 오페라 카르멘의 그 레스타티보 부분의 관현악을 이제 작곡하기도 했죠. 그만큼 또 관현악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아르레 여인 모음곡 2번을 구성을 하면서 비제 극음악 그 아르레 여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비제의 작품에서 따온 미뉴엣까지 넣어서 모음곡 2번을 작곡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 모음곡 2번이 훨씬 더 좀 인기가 있죠. 특히 마지막 곡 파랑돌이 오케스트라의 앙콜로 많이 연주가 됩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모음곡 1번과 2번 모두 연주가 됩니다. 자, 그럼 조르주 비제의 아르레 여인 모음곡 제1번 프렐류드 미뉴엣 아다지에토 까리옹 그리고 모음곡 2번 파스토랄, 인터메초, 미뉴엣, 파랑돌 이렇게 전곡 들으시겠습니다. 첸 시에양이 지휘하는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비제 아르레 여인 모음곡 제1번과 2번 감상하셨습니다. 첸 시에 양이 지휘하는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작년 1월 11일 수저우 금계호 콘서트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중국의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회를 듣고 계신데 이번에는 지난 2024년 6월 8일 역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중에서 거슈인의 쿠바 서곡 들으시겠습니다. 데이비드 핸드리 지휘하는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조지 거슈인의 쿠바 서곡 들으셨습니다. 데이비드 핸드리 지휘하는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휘자 데이비드 핸들은 미국 출신의 지휘자입니다. 에콰도르 국립교향악단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인데요. 활력 넘치는 지휘로 유명한데 아주 멋진 연주 들려줬습니다. 계속해서 데이비드 핸들이 지휘하는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아르투로 마르케스의 단손 2번 들으시겠습니다.

아르투로 마르케스의 단손 2번을 감상하셨습니다. 관객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 연주에는 데이비드 핸들이 지휘하는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호세 파블로 몽카요 가르시아의 엘 우아팡고입니다. 역시 데이비드 핸들이 지휘하는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호세 파블로 몽카요 가르시아의 엘 우아팡고를 데이비드 핸드리 지휘하는 수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8일 중국의 수저우 금계호 콘서트홀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다니엘 라라스는 프랑스의 미술사학자였다. 그는 박사과정을 마칠 때 르네상스기의 이탈리아 예술이란 주제의 논문을 준비했다. 관련된 자료를 다 모았고 초고도 다 썼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로 그 모든 걸 다 잃었다. 그는 거의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고통과 절망에 빠졌다. 그러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다시 논문을 준비했는데 이미 쓴 것, 그러다 잃어버린 걸 다시 쓰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아예 주제를 바꿔 수사학과 기억술에 관해 썼다. 결과적으로 그 논문은 그의 역량을 미술계와 예술 분야에 훨씬 더 크고 강하게 각인시켰다. 전어위복의 힘을 믿으며 다시 일어서려는 그 자체가 이미 전화위복이다.

5천매 소설 원고 파일을 읽고 절망하다 영화 쪽으로 전업해서 결과적으로 더 큰 성취를 거둔 감독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나 시간에 큰 전화위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수수께끼 변주곡, 애니그마 변주곡 중에서 9번 열가의 님로드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아카펠라 그룹, 앙상블, 아마코드가 함께했습니다. 토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우물정 샵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재식께서 오랜만에 듣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랑 다른 방에 자면서 엄마에게 오늘 편히 혼자 자라고 하네요. 이제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혼자 잠자리에 드시면서 여유의 시간이 생겼고 라디오를 켜신 거군요. 아이들이 배려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배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우겠습니까? 다 부모님께 배웁니다. 잘 키우셨네요. 종종 혼자만의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지혜 씨의 혼자만의 시간을 축하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프랑스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프랑시스 글렌양의 로망스 1, 리처드 용재 오닐의 비올라, 조이 오브 스트링스가 함께합니다.

생상스의 로망스의 부장주 작품 37, 올리비에 샤를리에의 바이올린, 장 위보의 피아노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으신 음악은 프랑스의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프랑시스 글렌양의 로망스 1이었습니다. 리차드 용재훈일의 비올라, 조이 오브 스트링스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음악은 슈베르트의 노트로노 도이치번호 897입니다. 오기스팅 뉘메이의 바이올린, 장 필립 골라르의 피아노, 프레드릭 로데옹의 첼로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노트르노 도이치번호 897, 오기스탱 듀미에의 바이올린, 장 필립 골라르의 피아노, 프레드릭 로데옹의 첼로였습니다. 8791번 새싹이시군요. 당밤에 매혹당하는 중. 아, 음악이 좋네요. 계속해서 매혹당하시고요. 새싹 최유선 씨입니다. 가을밤의 우울함이 음악과 함께 다가오네요. 이 늦가을에는 조금 우울하셔도 되는데 이 초가을에는 우울하시면 안 됩니다. 네, 최유선 씨. 8484번 지난 수요일에 남편이랑 합천 해인사를 30년 만에 갔습니다. 우리 문화재와 자연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현님도 해인사 가보셨는지요? 멋지고 행복한 가을 되십시오. 늘 고맙습니다. 당밤 제작진 여러분, 신청곡은 리스트의 사랑의 꿈입니다. 적어주셨는데요. 잘 다녀오셨죠? 이 불국사와 합천의 인사, 고등학교 수학여행의 정석 아닌가요? 고등학교 때도 가봤고 또 그 이후에도 사실 촬영 때문에 한번 가봤습니다. 해인사의 장경각 앞에 서면 참 마음이 겸허해지죠. 팔만대장경이 원래 이 팔만이라는 숫자가 크다, 많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나라는 우리는 그걸 진짜 8만 개의 장경으로 만든 거라고 하죠. 참 대단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고요. 이 가을에 합천 해인사가 아니어도 가까운 뭔가 나들이 할 수 있는 자연이 있는 곳에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484번을 위해서 보내드리는 음악은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 셀번호 541입니다. 유진 노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입니다.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 유진 올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8793번, 회원 가입이 안 돼서 이렇게 문자 보냅니다. 느그서장 남천동 살지 할 때 그 남천동 살면서도 저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광안리에 나왔습니다. 어릴 땐 너무 우리 동네라서 사람들이 왜 광안리에 이렇게 모이나 싶었는데 하도 답답해서 광안리에 바람 쐬러 마실라오니 바다 냄새 활기찬 사람들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당연했던 것들이 주는 신선한 충격이 있네요. 맥주 한 캔 놓고 바닷가에서 당밤 듣고 있습니다. 눈물 몇 방울이랑요. 감사해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눈물 거두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가 언제죠? 예, 조금 뒤면 국제영화제인데 저도 몇 년 전에 혼자 영화제 출장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 남천동, 예, 반갑습니다. 느그사장 남천동 살제. 마, 내가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그 남천동. 남천동 청취자 우리 8793번. 매우 반갑습니다. 따로 신청하신 곡은 없는데요. 바다에 계셨고 또 바다에서 기운을 얻으셨으니까요. 이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셔럴 드레네이의 곡 라메, 바다입니다. 테너 알프레드 클라우스입니다.

위쉬르 라멜 바다쪽 전망 앙드레 가뇽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전에 들려드린 음악 셔를 드레네의 라멜 바다였습니다. 테너 알프레도 클라우스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예술 속의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당대 최고의 초상화가로 꼽혔던 화가 존 싱어 서전트와 타란텔라의 춤 함께 만나보시죠.

존 싱어 서전트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미국인입니다. 그는 생전에 당대 최고의 초상화가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초상화 마담 X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림 속 여인이 입은 드레스에 흘러내린 어깨끈을 제 위치로 다시 그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인정받은 그 그림은 지금은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미국의 모나리자 그림으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 중입니다. 존 싱어 서전트는 파리의 에콜 드 보자르에서 화가 수업을 받았습니다. 22살엔 파리의 살롱전에서 브르타뉴 어촌 마을의 일상을 묘사한 작품으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고무된 사전트는 다음 살롱전에 출품할 소재를 찾아 1878년 가을 이탈리아의 카프리 섬을 찾았습니다. 카프리 섬은 10대에도 여행한 적이 있는 익숙한 섬이었습니다. 섬에서 그는 어느 날 함께 어울리던 예술인들과 함께 호텔 숙소 옥상에서 야간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야간 파티에 대해서 서전트의 친구인 전기 작가 에반 차터리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탬버린과 기타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호텔 옥상에서 타란텔라 춤을 추는 축제는 보랏빛 밤하늘 아래 달빛이 넓게 비추는 가운데 실루엣처럼 드러나는 무용수들의 모습, 주변의 고요함, 바다에서 불어오는 희미한 바람, 그리고 동토오는 첫 주황빛 햇살에 별들이 하나 둘 쓰러질 무렵의 새벽 식사는 어느 축제에도 비교할 수 없었다. 그 축제의 중심 인물은 타란텔라 춤을 추는 로지나 페라라였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로지나는 당시 카프리의 뮤즈로 불리면서 화가들의 모델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존 싱어 사전트도 카프리 섬에 머무는 동안 그녀를 모델로 12점의 그림

지붕 위의 카프리 소녀 연작입니다. 같은 제목의 한 그림에서 레지나는 분홍색 치마에 검은색 상의에 카프리 전통 의상을 입고 두 팔을 높이 치켜든 채 열광적으로 타란텔라 춤을 추고 있습니다. 타란텔라는 이탈리아 나폴리의 민속춤과 민속음악이면서 한편으론 독거미 이름이기도 합니다. 독성이 워낙 강해서 한번 물리면 지독한 통증 때문에 혹은 그 지독한 독을 빼내기 위해서 격렬한 춤을 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격렬한 춤이자 음악인지 흔히 춤추는 무용수와 탬버린 연주자가 서로 누가 더 빠른가, 어느 한쪽이 먼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경쟁한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당대 최고의 초상화가로 꼽혔던 화가 존 싱어 서전트와 타란텔라 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들으신 음악, 나폴리 타란텔라, 조엘 프란치스코 페리의 만돌린, 세드릭 페리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자, 타란텔라 한 곡을 더 이어드리겠습니다. 사라사테의 소주와 타란텔라 작품 43, 파브리치오 폰 아르크스의 바이올린, 크리스티안 벤더가 지휘하는 프라하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브라질 작곡가 비센테 파이바의 곡 아베 마리아 우리를 위해 빌어주소서 리사 오노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어서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 26 중에서 1악장 전주곡과 2악장 아다지오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네소피 무터의 바이올린,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시 위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추 작품 26 중에서 1악장 전주곡과 2악장 아다지오. 바로 이 아네소피 무터를 발굴한 카라얀과의 전설적인 음반입니다. 10대 시절의 아네소피 무터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연주. 그녀의 바이올린과 카라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브람스가 청년 시절 20대 초반에 만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만년인 50세가 넘은 56세에 다시 개작을 한 피아노 3중주 1번 비장주 작품 8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보내드립니다.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입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3중주 1번 비장조 작품 8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베를리오즈의 유일한 바이올린 독주형 협주곡 소품 꿈과 카프리스 작품 8 듣겠습니다. 르노 카피송의 바이올린, 다니엘 하딩이 주의하는 브레멘 독일 캄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베를리우즈의 꿈과 카프리스 작품 8, 르노 카피송의 바이올린, 다니엘 하딩이 주의하는 브레멘 독일 카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함께 하실 음악은 파드렙스키의 피아노 소품집 미설레니어 작품 16 중에 4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티븐 어프의 피아노입니다.

비틀즈의 최고 멤버 조지 마틴이 토미 라일리에게 헌정한 아다지에토, 토미 라일리의 하모니카,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 최인보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가브렐스 오버 남겨드립니다. 브리냐오프의 오버, 오슬로 성당 오르가니스트 카레 노르스토가의 오르간 연주 전해드리면서 토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재즈수첩의 황도코입니다. 오늘 재즈수첩 첫 곡은 트럼펫 연주자 리 모건의 연주입니다. These are soulful days입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트럼펫 연주자 리 모건의 연주였습니다. 켈 메시의 명곡이죠. These are soulful days,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알토 색소폰 연주에는 제키 맥린, 피아노에 바비 티몬스, 베이스의 폴 쉐임버스, 그리고 드럼 연주의 아트 블레이크였습니다. 어느덧 9월인데요. 그래서 이 곡 골라봤습니다. 랠프 번즈의 작품이죠. Early Autumn. 오늘은 조 로바노가 이끄는 그의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조 로바노 쿼텟의 연주였습니다. 랠프 번즈의 작품 Early Autumn이었습니다. 조 로바노의 테너 색소폰, 그리고 헹크 존스의 피아노, 조지 무라즈의 베이스, 폴 모션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은 일주일에 두 번 여러분들과 함께 재즈를 듣고 있습니다. 일요일 0시에 그리고 월요일 0시에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일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곡은 두 명의 오르간 연주자의 협연입니다. 지미 맥글리프와 그리고 리차드 그루브 홈즈의 연주 보내드립니다. Talk to me입니다.

오르간 연주자 지미 맥그리프와 그리고 리차드 그루브 홈즈의 협연이었습니다. Talk to me 들으셨습니다. 아,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왼쪽 채널에서 지미 맥그리프의 오르간 그리고 오른쪽 채널에서 리차드 그루브 홈즈의 오르간을 들으실 수 있었고요. 세 명의 기타리스트들이 함께했습니다. 오도넬 레비 그리고 리언 쿡 마크 엘프의 기타였고요. 그리고 마이크 모스의 드럼, 크와시 자유루바의 퍼커션 연주가 함께했던 곡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두 명의 보컬리스트죠. 줄리 런던과 그리고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 두 사람의 음악을 탄생 100주년의 인물로 9월 동안 함께 그분들의 음악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줄리 런던의 음반 한 장을 만나보시겠는데요. 1960년 앨범 Around Midnight입니다. 이 앨범 가운데서 노래 두 곡 먼저 듣겠습니다. 텔로니어스 몽크의 곡 Round Midnight 그리고 에롤 가너의 곡 미스티, 줄리 런던의 노래입니다.

줄리 런던의 노래였습니다. 셀로니어스 몽크의 곡 라운드 미드나잇, 그리고 이어서 에롤 가노의 곡 미스티, 두 곡을 줄리 런던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오케스트라 편곡과 지휘에는 딕 레이놀즈였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줄리 런던의 1955년 가수로서의 그 데뷔 앨범 Julie's Her Name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미 그 배우로서 활동하고 있던 줄리 런던이었기 때문에 이 55년도에 첫 앨범을 발표하자마자 최고의 인기 가수로 줄리 런던은 급성장하게 됩니다. 1955년부터 57년까지 빌보드지가 연말에 선정했던 그의 최고의 여성 인기 가수로서 줄리 런던은 뽑혔는데요. 1957년부터 대중음악계에서 이 락앤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바로 전까지가 지금 듣고 계신 줄리 런던 스타일의 스탠다드 팝, 트레디셔널 팝의 어떻게 보면 전성기, 마지막 전성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마지막으로 여성 가수로서 가장 많은 그런 인기를 얻었던 줄리 런던이었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1960년 앨범 Round Midnight은 줄리 런던이 보다 본격적으로 재즈 레퍼토리를 이렇게 앨범에 수록했던 그런 작품인데요. 멍크의 곡 라운드 미드나잇, 그리고 에럴 가노의 곡 미스티, 이렇게 재즈의 명곡들을 줄리 런던이 자신의 스타일대로 또 불렀던 그런 앨범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음반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바로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보통 줄리 런던은 그 Julie's Her Name에서는 기타와 베이스 반주만으로 노래를 불렀었고요. 이후의 앨범에서도 주로 이 소규모 캄보의 반주가 보통 줄리 런던 음반에 담겨져 있었는데, 이 앨범 1960년 앨범 라운드 미드나잇에서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그 많은 인원의 오케스트라가 참여를 한 그런 앨범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녹음을 위해서는 당연히 오케스트라 편곡자와 지휘자가 필요한데요. 이 앨범에서 딕 레이놀즈는 아주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딕 레이놀즈는 당시에 이 미국 서부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편곡자였습니다. 또 트롬본 연주자였고요. 무엇보다도 이 웨스트 코스트에서 인기가 높았던 이 사중창 팀이죠. 남성 보컬 그룹 포 프레시맨의 편곡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편곡에 참여하면서 특히 그 보컬 하모니와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데 특별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편곡자였습니다. 포 프레시맨을 좋아했던 훗날의 그 락앤롤 밴드 비치 보이스도 당시에 이 딕 레이놀즈의 이 편곡에 굉장히 매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훗날 자신의 앨범에서 딕 레이놀즈를 초대해서 비치 보이스도 녹음을 남겼던 그 웨스트 코스트 음악씬의 아주 그 대표적인 편곡자였습니다. 이 앨범 라운드 미드나잇 가운데서 두 곡 더 듣겠습니다. 줄리 런던의 또 은은한 보컬이 돋보이는 두 곡인데요. 먼저 그의 선배 가수라고 할 수 있겠죠. 패기 리가 불렀던 아주 대표곡입니다. 블랙 커피, 줄리 런던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고요. 이어서 You and Night and the Music, 역시 줄리 런던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곡 이어지겠습니다.

줄리 런던의 노래였습니다. 블랙 커피. 그리고 이어서 You and the Night and the Music. 줄리 런던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빅밴드 편곡과 지휘에는 딕 레이놀즈였습니다. 탄생 100주년의 인물 줄리 런던의 노래를 듣는 시간. 오늘은 1960년 리버티 레코드에서 녹음이 된 앨범이죠. Round Midnight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또 9월에 또 다른 주인공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음악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FM의 재즈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곡은 스트라이드 피아노의 명인입니다. 데이브 맥케나의 연주 보내드립니다. Exactly Like You입니다.

데이브 맥케나의 연주 Exactly Like You 보내드렸습니다. 언제 들어도 정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데이브 맥케나만의 특별한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 오늘 순서의 마지막 곡 전해드립니다. 바비 왓슨이 지지 그라이스의 명곡 마이너리티의 아주 초반부에 화려한 즉흥 연주를 보탰습니다. 마이너리티 바비 왓슨의 연주입니다.

알토 색소폰 연주자 바비 왓슨이 연주한 지지 그라이스의 곡 마이너리티 오늘 재즈추첩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음악을 끝으로 오늘 재즈추첩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재즈추첩은 내일 밤 또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덕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세상엔 꼭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영혼 속에 들이는 일, 조각 작품이 만들어지는 일, 악기를 배우는 일, 외국어에 능통해지는 일, 누군가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일 같은 것이 그렇죠. 빛의 속도로 변하는 것이 많고 시속 700km로 달리는 기차를 꿈꾸는 시대가 됐어도 묵묵히 시간을 바쳐야 이루어지는 일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 감독처럼, 독자의 몰입을 얻어내고 싶은 소설가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연인처럼,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주말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그리고 두 번째 곡 모두 듀엣 곡들이었죠. 먼저 들으신 곡은 알렉산드르 따로가 바르바라에게 헌정한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u bout des lèvres, 입술 끝에서라는 바르바라의 노래를 바네사 파라디의 목소리와 함께 연주했고요. 이어드린 곡은 요란다였죠. 파블로 밀라네스의 대표곡. 이 곡을 스페인의 가수 빅토르 마누엘과의 듀오 버전으로 라이브 실황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문자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With Friends 스페셜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음악계의 스타들의 협업 음반들을 집중 감상하고 있는 일주일. 어느덧 오늘과 내일 이틀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음악가들의 우정과 사랑, 존경이 담긴 음악들과 함께 마음이 풍성해지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애니오 모리

내가 직접 편곡하고 프로듀스하며 세계적인 보컬리스트들과 함께 했던 앨범들을 모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뉴질랜드 가수 헤일리 웨스턴라와 함께한 2011년 앨범 파라디소를 전해드리죠. 이 만남은 음반이 발표된 2011년보다 훨씬 앞선 2006년 무렵 처음 시작됐는데요. 당시 23살이던 웨스턴라는 시칠리아에서 열린 엔니오 모리꼬네의 콘서트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데뷔 음반으로 이름을 알린 헤일리 웨스턴라를 모리꼬네가 먼저 눈여겨봤던 거죠. 몇 년이 흐른 뒤 이번에는 헤일리 웨스턴라가 먼저 엔니오 모리꼬네에게 다음 음반에 들어갈 곡 하나를 함께 만들어보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엔니오 모리꼬네는 놀랍게도 노래 한 곡이 아니라 앨범 전체를 함께 만들자는 답장을 보냈다고 하죠. 2010년 여름에 로마에서 녹음이 이루어졌는데 엔니오 모리꼬네는 가브리엘의 오보에, 라칼리파, 말레나 같은 자신의 대표곡들을 그녀의 목소리에 맞춰 새롭게 편곡했을 뿐만 아니라 헤일리 웨스턴라를 위해 새로운 곡들도 작곡했습니다. 웨스턴라는 직접 영어 가사를 붙이기도 했는데요. 가브리엘의 오보에 그녀가 가사를 붙여 부른 노래 Whispers in a Dream에는 세계 평화를 향한 그녀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죠. 여든이 넘은 거장과 서른도 안 된 가수가 주고받은 우정과 믿음이 새겨진 음반 파라디소에서 두 곡 전해드리죠. 먼저 영화 미션의 테마죠. 가브리엘의 오보에 Whispers in a Dream이라는 제목으로 노래하고요. 두 번째 곡은 레지오네 디 무지카, 음악 수업이라는 곡인데요. 영화 인생의 두 계절의 테마를 노래했습니다.

애니어 모리코네가 뉴질랜드 가수 헤일리 웨스텐라와 함께한 음반 파라디소 2011년 앨범에서 두 곡 들으셨습니다. 먼저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노래한 Whispers in a Dream, 그리고 영화 인생의 두 계절의 테마를 노래한 레지오네 디 무지카 음악 수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 눌스 봉투시와 애니어 모리꼬네가 협업한 2003년 앨범 포커스를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1995년 눌스 봉투시가 영화 소스티엔의 페레이라, 페레이라가 주장하다의 삽입곡을 녹음하던 자리에서 시작.

됐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언젠가 함께 작업해보자는 약속을 나눴는데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는 8년이 걸렸죠. 그래서 눌스 봉투슈는 이 앨범을 이루어진 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 다섯 곡은 새로 만들어진 곡이었고 나머지는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Cinema Paradiso, Federico Garcia Lorca의 시에서 가사를 가져온 Luz Prodigiosa 등 에니오 모리콘의 음악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곡들이 담겨 있습니다. 신곡 중에 아말리아 보라모르는 파두의 전설 아말리아 로드리게스에게 바치는 헌정곡이었죠. 에니오 모리코네가 눌스 봉투슈와 함께한 포커스 앨범 중에서 세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Your Love,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의 테마를 노래한 곡입니다.

에니오 모리코네가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 뉴스 폰투시와 함께한 포커스라는 2003년 앨범에서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Your Love,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의 테마를 노래한 곡이었고요. 이어드린 두 곡은 뉴스 폰투시를 위해 새로 쓴 에니오 모리코네의 신곡이었는데요.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아말리에 포라몰, 사랑을 위한 아말리아, 그리고 세 번째 방금 들으신 곡 이지라 졸리, 해바라기였습니다.

애니어 모리코네는 주로 여성 보컬리스트들과 함께 협업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는 남성 가수들이 애니어 모리코네의 곡들을 노래한 네 곡을 이어서 전해드리죠. 먼저 데미스 루소스의 목소리입니다. 그리스 출신의 가수죠. 그가 애니메이션 페인의 사랑의 세계 여행이라는 1974년 작품의 테마를 노래한 곡 A Flower's All You Need 부터 들어보시죠.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 음악을 남성 가수들이 부른 네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My Heart and I, 나의 마음과 나라는 제목이죠. 이 곡은 TV 미니시리즈 La Piovra, 문어라는 의미인데요. 마피아 조직 이름입니다. 이 La Piovra라는 시리즈를 위해서 엔니오 모리코네가 작곡한 곡에 가사를 붙여 노래했는데요. 스팅의 목소리였고요. 안드레아 그리미넬리의 플루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엔니오 모리코네의 아들인 안드레아 모리코네가 편곡하고 지휘했고요. 그 전에 세 번째로 들으신 곡은 마르쉬 드 사코에 반세티였어요. 영화 사코에 반세티의 테마를 노래했는데요. 원래 OST에서는 존 바이스가 영어 가사를 붙여 노래했죠. Here's to You라는 제목인데 이 곡에 프랑스

독서 가사를 조르지 무스타키가 붙여서 직접 노래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이오에 때 나와 당신이라는 곡, 1970년 영화 맷델로의 테마를 노래했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마시모 라니에리가 직접 노래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애니메이션 베인의 사랑의 세계 여행의 테마를 데미스 루소스가 노래했는데요. 제목이 A Flower's All You Need 이었습니다. 애니오 모리코네는 여러 가수들과 영화음악뿐 아니라 가수들의 정규 앨범 수록곡으로도 협업을 탄생시켰는데요. 그 가운데 세 곡을 이어드리죠. 먼저 주께로,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죠. 주께로의 음반에서 리베랄 라모레, 자유로운 사랑이라는 곡 전해드립니다.

애니오 모리꼬네가 작곡한 곡들을 남성 가수들이 불러서 자신의 앨범에 수록한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미국의 가수 피터 테비스가 부른 곡인데요. 애니오 모리꼬네의 유명한 영화 음악이죠. 베룬 뿌니오 디 돌라리, 황야의 무법자에 흐르던 곡을 노래했고요. 그 전에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오파토 운소니오, 나는 꿈을 꾸었네 라는 곡인데요. 안토넬로 벤디티라는 이탈리아 가수가 불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주케로가 노래한 곡 리베라 라모레, 자유로운 사랑이었고요.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이 두 곡은 내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내일은 다양한 장르의 협업 앨범으로 마무리할 텐데요. 리 리트나워와 데이브 그루신의 컬래버 앨범들, 요요마와 친구들, 제임스 테일러와 친구들, 그리고 오마라 포르투온도와 마리아 베타니아 듀오 앨범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먼저 들으신 곡 딸베스 아마도라는 곡, 오마라 포르투온도와 마리아 베타니아가 함께했고요. 이어드린 곡은 리 리트나워의 기타와 데이브 그루신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한 스리 라틴 아메리칸 댄스 가운데 탕고 앤 파르케 센트랄, 데이브 그루신이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브라질 음악의 거장 시쿠부 아르키가 군사 독재를 피해 이탈리아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시절 에니오 모리코네와 함께 만든 이색적인 명반이 있습니다. 1970년에 발표된 페룬 푸니오 디 삼바, 한 줌의 삼바라는 앨범이죠. 군사 독재가 이어지던 시절 브라질을 떠나 이탈리아에서 망명 생활을 시작한 시쿠부 아르키에게는 낯선 땅에서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하는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음악 활동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죠. 그의 노래에 이탈리아어 가사를 붙여준 사람은 세르지오 바르도티였고 편곡을 맡아준 사람이 바로 엔니오 모리꼬네였습니다. 시쿠부 아르키의 브라질 리듬과 엔니오 모리꼬네의 편곡은 독특한 조화를 이루었고 브라질과 이탈리아 사이에서 낯설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죠. 정치적 이유로 조국을 떠나야 했던 브라질의 음유 시인은 낯선 언어의 옷을 입었지만 자신의 리듬만은 잃지 않았던 음반을 만들어냈습니다. 페룬 푸니오 디 삼바, 한 줌의 삼바에서 네 곡 이어드리죠. 먼저 로타티바라는 곡인데요. 시쿠부 아르키의 호나비바, 살아있는 바퀴, 구르는 바퀴를 이탈리아어로 노래합니다.

노래는 브라질의 슈쿠부아르키의 노래인데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음악의 느낌이 들어가 있죠. 네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우마쉬 이우트라쉬, 어떤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라는 부아르키의 노래를 이탈리아어로 노래한 구에스테 에쿠엘레였고요. 그 전에 세 번째 들으신 곡 인테, 당신 안에서라는 곡은 Mulher, vous dizer quanto te amo. 그대여,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줄게요를 이탈리아어로 노래했고요.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삼바와 사랑, 삼바 e amore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Rotativa, Roda Viva, 살아있는 바퀴, 구르는 바퀴의 이탈리아어 버전이었습니다. 1972년에 엔니오 모리코네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가수 밀바에게 헌정하는 앨범 데디카토 아 밀바 다 엔니오 모리코네를 발표했습니다. 그가 작곡, 편곡, 지휘, 프로듀싱까지도 맡으며 밀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반이었죠. 엔니오 모리코네는 밀바를 위해 라칼리파, 끼마이 같은 자신의 대표작들을 노래로 다시 빚어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모리코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모리코네가 밀바의 목소리에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냈다는 사실은 이 앨범의 제목부터 잘 드러납니다. 한 가수의 목소리에 바치는 극진한 마음이 느껴지는 음반 데디카토 아 밀바 다 엔니오 모리코네 중에서 세 곡을 이어드리죠. 먼저 라 칼리파, 로미 슈나이더 주연의 칼리파 부인, 1970년 영화의 테마곡을 노래합니다.

에미오 모리꼬네가 밀바에게 헌정한 앨범 1972년 음반에서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라칼리파, 칼리파 부인의 테마,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메티 우나세라 아체나, 어느 날 밤의 만찬이라는 1969년 영화의 테마를 노래했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키마이, 1971년 막달레나라는 영화를 위해서 작곡한 곡, 10년 뒤인 81년의 프로페셔널이라는 영화를 위해서도 다시 재사용한 곡이죠. 이 곡에 가사를 붙여 노래한 누가, 그 누가라는 곡이었습니다. 밀바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엔니오 모리꼬네가 프랑스 가수 미레이 마티에와 함께한 음반, 1974년에 발표된 미레이 마티에 샹트 엔니오 모리꼬네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음반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모리꼬네가 작곡하고 지휘한 작품인데요. 이 음반에도 모리꼬네의 대표작과 미레이 마티에를 위해 새롭게 만든 곡들이 나란히 수록되어 있죠.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의 테마를 노래로 옮긴 Un jour tu reviendras, 언젠가 당신은 돌아오겠죠도 들어있고, 미레이 마티에를 위해 새로 작곡한 두 개의 신곡도 들어있습니다. 미레이 마티에 샹트 애니어 모리꼬네 음반은 이후에도 여러 번 재발매됐는데요. 2016년에는 미발표곡 4곡을 더한 확장판으로 다시 발매되기도 했습니다. 이 음반에서 세 곡의 노래 이어드리죠. 가장 먼저 미레이 마티에를 위해 모리꼬네가 새로 작곡한 신곡 J'oublie la pluie et le soleil, 비와 햇살을 잊었어요. 내 주위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노래하는 곡, 오직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 생각밖에 없는 사랑에 빠진 여인의 노래입니다.

엔니오 모리꼬네가 프랑스 가수 미레이 마티에와 함께하는 반 1974년 앨범에서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미레이 마티에를 위해 새로 쓴 곡 유블리 라플루이 엘레솔레이 비와 햇살을 잊었어요 였고요. 두 번째 곡은 영화 석양의 갱들의 테마를 노래한 레블루이상 틀리미에르 눈부신 빛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의 테마를 노래했죠. Un jour tu reviendras 언젠가 당신은 돌아오겠죠.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한 음악가의 작품이 얼마나 다채로운 얼굴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소개해드린 음악들에서 그런 걸 느끼셨겠죠. 엔니오 모리꼬네의 선율은 브라질에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에서 포르투갈에서 뉴질랜드에서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만났고 새로운 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연히 시작되어 오랜 세월 뒤에야 열매를 맺었고 낯선 땅에서 홀로 서야 했던 이의 곁을 지켜준 음반도 있었죠. 세상의 모든 음악이 마련한 With Friends 스페셜 내일은 리 리트나워와 데이브 그루신, 제임스 테일러와 조니 미첼, 그리고 오마라 포르투온도와 마리아 베타니아까지 세계 각국의 아티스트들이 함께한 우정과 존경의 앨범들을 준비합니다. With Friends 스페셜의 마지막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이번 주의 주인공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입니다. 카라얀이 EMI 레이블에서 발매했던 귀중한 음원들이 SACD로 복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 2장조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주연은 베를리너 필하모니코의 1971년 레코딩으로 전악장 전해드립니다. 명현주 명반 오늘 첫 곡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2번 비단조 바흐적 번호 1067 줄리엣 위레레 풀륵 앙상블레 시프리세의 연주입니다.

줄리엣 유렐의 이 사운드는 상당히 달콤하죠. 바흐 작품에서 또 다른 매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2번 비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67 줄리엣 유렐의 플루트 앙상블 레 시프리스의 연주였습니다. 명현주 명반 오늘 첫 곡이었고요. KBS 클래식 FM의 명현주 명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갑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 2장조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주연한 베를리너 필하모니커의 EMI 1971년 음원이 재발매됐습니다. 요즘 워너 클래식에서 과거 EMI의 녹음을 넘겨받아서 SACD로 재발매하면서 오디오 파일들은 물론이고 일반 음반 애호가들한테도 큰 기쁨을 주고 있는데요. 가슴이 살짝 설렙니다. 음반 애호가들은 이번에는 카라얀입니다. 이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한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갖고 있는 그런 곡이죠. 생애 마지막 레코딩을 도이체 그라모폰에서 브루크너 7번으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상하실 음원하고는 뭐가 다른가? 역시 60년대 기초를 닦기 시작해서 70년대 자신만의 세계를 완벽하게 구축했던 카라얀이 야심만만하게 완성도 높은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을 지휘했다는 점에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레코딩하고는 사뭇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느린 악장의 중후함은 뭐 당당하기까지 한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 2장조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주연하는 메릴리너 필하모니커의 1971년 레코딩입니다.

오늘 금주의 신보 코너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 2장조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주연은 베를리너 필하모니코의 1971년 레코딩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알렉산더 글라즈노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82 클로에 한슬리프 바이올린 알렉산더 베데리니코프가 주연은 오케스트라 델라 스비체라 이탈리아나의 연주입니다.

글라즈노프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들으신 것처럼 참 좋은 그런 곡인데 무대에서 만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죠. 애매모호한 연주 시간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 곡 하나만을 들고 무대에 오를 수는 없죠. 약 20분 정도 되는 곡인데요. 하지만 음반을 통해서 이렇게 감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글라즈노프의 색소폰 협주곡도 대단히 뛰어난데요. 언제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글라즈노프의 교향곡도 좋으니까요.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요. 알렉산더 글라즈노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작품번호 82, 클로에 한슬립의 바이올린, 알렉산더 베데리니코프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델라 스비체라 이탈리아나의 연주였습니다. 명인주 명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내일도 금주의 신보 코너 이어집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내일도 헤르베르트 폰 카란입니다. 그가 EMI 시절에 베를린 필을 이끌고 녹음했던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그레이트 전악장 전해드립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명인주 명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앞으로 가기만 할 순 없습니다. 때론 멈추고 또 때론 잠시 쉬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잠깐 멈추고 쉬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볼까요? 박한규 작가

책임과 피아노가 빚어낸 선율이 이른 아침의 공기를 부드럽게 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박한규 작곡 한이바람, 김민정의 해금과 박한규의 피아노 연주로 첫 곡 함께 하셨습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의 대표적인 풍류음악 영산회상은 여러 곡으로 구성된 모음곡인데요. 뒤에 세 곡이 함께 있는 천년만세를 이어서 연주하기도 합니다. 계면가락 도드리, 양청 도드리, 우조가락 도드리로 비교적 빠르고 경쾌하죠. 또 뒤에 나오는 풍류곡이라고 해서 뒷풍류라고도 합니다. 그럼 가야금, 검은고, 대금 연주자가 함께하는 KTM 앙상블의 연주로 천년만세 들어보시죠.

천년만세라는 이름처럼 오래도록 이어져온 우리 음악에는 옛사람들의 삶과 마음도 고스란히 담겨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가야금 검은고 대금 연주자가 함께하는 KTM 앙상블의 연주로 천년만세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시를 가사로 하는 전통음악 시조 가운데 지름시조 바람도를 보내드립니다. 사설엔 바람, 구름, 날아다니는 매들도 쉬어넘는 험난한 고개지만 이미 기다리고 있다면 한 번도 쉬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현의 노래입니다. 지름시조 바람도 수열을 넘고 함께 하시죠.

구름도 쉬어넘는 험한 고개를 이미 기다린다면 쉬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마음. 그만큼 간절한 그리움이겠죠. 문현의 목소리였고요. 지름시조 바람도 수열을 넘고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노랫말 대신 가야금의 가락으로 깊은 감정을 이어가 봅니다. 이유림의 가야금과 김인수의 장구로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함께 하시죠.

하야금과 장구가 주고받는 긴 호흡 속에서 산조 특유의 깊은 멋이 느껴지죠. 이유림의 가야금, 김인수의 장구 반주로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들으셨습니다.

0: 마음이 머무는 자리. 고각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웅장한 국악 관현악 연주가 함께한 우리 전통 판소리 준비했습니다. 김희주 작곡 창과 관현악 심청가 중에서 황성 가는 길 안숙선 명창의 소리와 서울시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1: 그때요 신봉사가 황성 맹인잔치를 가게 되었는디 황성길을 올라가다가 주막에 들어서 잠을 자게 되었던가 보더라. 잠을 자는 뒤 근처 사는 황봉사라는 봉사가 한밤중에 뺑덕이네를 꼬여내어 밤중 도망을 쳤던 것이었다. 신봉사는 할일 없이 황성길을 울며 올라가는 뒤

목욕을 하고 물가상으로 나와 의복을 입으랴 할지 어느 무지한 토적놈이 신봉사 의관 의복을 몽땅 토적질에 갖겠다. 신봉사는 목수 먹줄 탱기듯 줄바르게 쭉 나와 더듬더듬 옷을 입으랴 더듬어 보니 의관 의복이 없거나 내가 분명히 옷을 벗어서 여기다 지팽이로 눌러놨는디 바람에 날려갔나? 하, 지팽이가 여기 있는 것이 분명히 금방에 있겄는걸? 아, 어떤 사람이 나하고 장난한 것이로구나. 어, 장난 그만하고 내 옷 가져와. 안 가져와? 내 옷 가져오래도! 아무리 찾고 불러보아도 청막강산에 대답이 없거나를 그제야 토종 맞은 줄 알고

그게 참아 될 말이야.

이렇듯 자탄할 적에 때마침 관장이 지내다가 신봉사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의관 의복을 내어 주었겄다. 신봉사 백배 살해 한년 후에 황성길을 올라갈 때 낙수교를 얼른 지내 녹수정을 들어서니 그 마을에 부인네들이 모여서 방아를 찍겄

사랑하다 호수와 방아도 방승 들려가는 길에 방아찌기도 저리로구나 호수와 방아도

안숙순 명창의 수리와 국악관현악의 풍성한 울림이 어우러진 김희조 작곡 창과관현악 심청가 중에서 황성 가는 길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는데요. 이희문의 노래 김재덕이 편곡한 정선 그리고 황혜리의 목소리로 상주아리랑까지 함께하시죠.

황혜리가 부른 상주알이랑이었고요. 먼저는 이희문의 목소리였죠. 김제덕이 편곡한 정선까지 이어 들었습니다. 국악의 향기와 함께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우리 음악을 쉽게 즐길 수 있길 바라는 퓨전 국악 그룹 온음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Beyond the Horizon 보내드리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도메니코 스카를라테의 건반곡으로 시작합니다. 소나타 D장조, 커크패트릭 번호 278, 콘 벨로치타 빠르게 준비했는데요. 콜린 틸리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일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건반소나타 D장조 커크패트릭 번호 278 콘 벨로치타 빠르게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합시코디 연주에는 콜린 틸리였습니다. 이어서 안토니오 비발디의 오보에 협주곡 C장조 리용 번호 447번입니다. 알레그로 노몰토, 라르게토, 미뉴에토의 전악장이고요. 알브레이트 마이어의 오보, 함께하는 단체는 심포니아 바르소비아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오보 협주곡 C장조, 리용번호 447 전악장, 알브레이트 마이어의 오보 독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함께한 단체는 심포니아 바르소비아였습니다. 계속해서 17세기 프랑스 음악가 마르크 앙투앙 샤르팡티에의 종교 작품 준비했습니다. 포르 루아야르를 위한 마니피카드인데요. 제목에 붙은 포르 루아야르는 파리 외곽에 위치한 샤르팡티에 당대에 매우 유명했던 수녀원이라고 합니다. 엄숙하고 숭고한 포르 루아얄 수녀원에 매료된 샤르팡티에가 여성으로만 구성된 수녀원 성가대를 위해 작곡한 포르 루아얄을 위한 마니피캇 함께 들어보시죠. 에마누엘 망드랭이 지휘하는 고음악 전문 여성 합창단 레 데모아젤 드 생시르가 노래하고요. 함께하는 오르간 연주에는 미셸 샤프입니다.

마르크 앙투앙 샤르팡티에의 포르 루아레를 위한 마니피칸, 에마뉘엘 망드랭이 지휘하는 고음악 전문 여성 합창단 레 데모아젤 드 생시르와 오르가니스트 미셸 샤피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철학자 파스칼, 또 문인 장 라신 등 프랑스 최고 지성들이 찾아오는 안식처였고요. 세속에 맞서 도덕적인 순수함을 지키던 포르 루아레 수녀원, 절대 권력자인 루이 14세에게 끝내 굽히지 않아서 그의 탄압으로 결국 기둥 하나 남지 않고 폐허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녀원이 지키고자 한 영성만큼은 이렇게 음악 안에서 살아남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13일 일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바흐의 샤코누입니다. 무반주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2번, 바흐 작품 번호 1004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곡. 오늘은 토마스 던포드의 류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2번, 바흐 작품 번호 1000사 중에서 샤콘을 오늘은 토마스 던포드의 류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헨리 퍼셀의 트럼펫, 현, 바소 콘티누를 위한 소나타 D장조, 알레그로, 아다지오, 알레그로 전악장 전해드립니다. 모리스 앙드레의 트럼펫,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가 함께 연주합니다.

헨리 포셀의 트럼펫 현 바소 콘티누를 위한 소네타 D장조 전악장, 트럼펫 연주자 모리스 앙드레와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가 함께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끝곡 장필립 라모의 암탉입니다. 피아니스트 알렉산드르 따로가 연주합니다.

첼시 맥클레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장필빌 라모의 건반곡 암탉을 피아니스트 알렉산드르 따로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칼이 휘어지는 이유는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가 점차 약해져서라고 합니다. 사람의 머리색은 유전과 멜라닌 색소의 종류, 또 인류의 진화에 따른 결과인데요. 멜라닌의 한 종류인 유멜라닌이 많으면 머리색은 검은색, 적당하면 갈색, 매우 적으면 금발이 되고요. 페오멜라닌이 많으면 머리색이 붉어진다고 합니다. 새치 발생은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고 해요. 휴일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